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나뭇잎들, 가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왠지 이맘때가 되면은 어린 시절 가을 소풍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전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 가방을 챙기고요. 또 아침에 김밥과 간식을 준비하며 이렇게 잠을 설쳤던 기억 있으시죠?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웃고 떠들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요,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소풍의 참된 즐거움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곳으로 향하는 설렘과 함께 같이 걷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 지치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한번 늦춰보시면 어떨까요? 창밖에 가을 풍경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 한마디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해보는 아침. 오늘 설레는 이 마음으로 행복한 추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지선의 소풍이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사랑이들한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풍과 같은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기대가 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 모든 것들이 소풍을 대하듯이 그렇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뜰 안에 듣는 이 시간도요, 설렘으로 가득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네요.

못했나요? 오늘은 소풍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소풍 이두 글자로

소풍도 좋습니다. 오늘 소풍과 관련된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소풍 이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장경화님께서요.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철진님께서도요. 네. 출첵합니다. 라고요. 들어와 주셨습니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소풍,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소풍 두 글자로 들어오세요.

아멘. 주민인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소풍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토요일이면은 저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양나들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았었죠. 많은 분들이 같이 가고 싶어요, 한양나들이 이렇게 신청들 해주셨는데. 소풍 가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겨놓고는 좀 설레지 않으세요? 네, 이번 한주 동안 약간 두근두근 네, 그 마음을 함께하시는 분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설레는 거 있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방송 가족들이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모인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니까요. 반갑게도 인사 나누시고요. 많은 존들이 많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푸드코트 존도 있고요. 저는 방송 체험관에서 아마 같이 섬길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는 또 생방송 부스가 있기 때문에 생방송하는 모습도 밖에서 보시고요. 또 방송 체험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역사관 가셔서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도 한번 좀 보시고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풍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하원성님께서는 소풍하면은 보물 찾기죠. 주변 말이 없어 참 보물 찾기 못하던 저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보물찾기는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니까요. 아멘.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보물찾기 시작하면 알이 막 터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찾는데 때로는 뭐 꽝도 있고요.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좀그 쪽지를 열기 전까지 굉장히 떨리죠. 딱 보는 순간 이게 뭐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보물 찾기에 성공을 하셨어요. 우리 하은성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캠 키즈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였습니다. 캠키즈 워십의 곡이었어요. 하은성님의 사연을 보고 제가 이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와, 어쩜 이리 찬양도 맞춤으로 들려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침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정땡주님께서요, 소풍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소소한 하루 일상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땡주님은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정땡주님께는요, 선물을 좀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정지훈님께서는요, 할렐루야, 출첵합니다. 소풍 같은 오늘은 우리 집 막내 연서의 12번째

생일로 아침부터 가족끼리 파티를 했네요. 이미 지난 주말 친구들과 첫 번째 생파를 마치고요. 두 번째 생파입니다. 그렇군요. 2015년도 그날이 이젠 가물가물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연서의 12번째 생일 축하해. 네. 지금 아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생일인 거죠? 근데 지난 주말 친구들과 미리 생파를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생파예요. 두 번째에서 끝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모르죠. 오늘 저녁에 또세 번째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우리 연서가 주님한테 잘 자라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소풍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도 같이 받고 있고요. 생각나는 뭐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721번님은요,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소풍 갈때 친정 엄마가요, 항상 새 옷을 사줬답니다. 라고, 좀 사는 분이시던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새 옷은 생각이 났는데 매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끔씩 이렇게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주시면은 그거를 그 전날부터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입고 사진 않았지만 전날부터 그거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막 들떠 있었던 네, 그 추억이 생각이 나요. 저도 국민학교 시절이었거든요. 371번님. 네. 반갑대 친구야. 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같은 시대였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시절. 그때 그거 수건 돌리기가 저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남자, 여자 같은 섞여 있잖아요. 왠지 왜 남자가 꼭 여자한테 줘야 되고, 여자가 남학생한테 그 손수건을 뒤에 놓아야 됐던 그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누구한테 손수건을 줄까? 은근히 막 서로가 막 이렇게 왜 연결하는 거 있죠? 사랑의 그 막대기처럼, 그죠? 아, 그때가 참 굉장히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추억 소환해 주신 우리 3721번님 선물 드릴게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3721번님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풍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계속 받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4420번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앞에 어린이 찬양 들으셨는데 저희 유치부에서 그 성남누회 율동 대회곡으로 선정했는데 참 반갑네요라고요.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곡 소개해드렸고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오늘 아침에는 이 찬양을 우리 뜨라는 가족들과 꼭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곡들이 있으시죠? 보내주세요. 보내시면은 선물도 모르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경미 목사님 앨범에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곧 승리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소풍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어요. 7861번님, 소풍하면 잠도 못 자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시절 아련히 떠오릅니다. 엄마가 사주셨던 그 김밥, 네, 지금도 먹고 싶네요. 라고 7861번님 보내셨어요. 맞아요. 아침에 엄마가 그 말아주셨던 그 김밥, 그죠? 꼭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꽁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괜히 거기에 더 눈길이 가고 손이 가더라고요. 네. 그때 그 참기름 냄새며, 그 엄마 옆에 다 옆에 붙어가지고, 그죠? 하나라도 좀 먹을까. 그렇게 많이 봤던, 그런 설레는 기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풍 이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나 뭐 이미지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요.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의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 그냥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시절인 것 같지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나 이렇게도 한번 또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죠. 그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하은성님도 김밥 하셨어요. 요즘 밖에서 파는 김밥은 너무 비싸요. 엄마 김밥 먹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다들 김밥 얘기하니까 저도 김밥이 먹고 싶은 거 있죠.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땡땡의 능력이라는 곡이에요. 두 글자입니다. 무엇의 능력일까요? 초성인 드는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기대도 있네요. 기대의 능력. 네, 기대가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기역과 디귿. 땡땡의 능력.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 찬양도 많이들 알고 계신 곡이어서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두 글자 기역, 디귿, 무엇인지, 땡땡의 능력 보내주세요.

0: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다니. 아, 이런 참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땡땡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어요. 중간중간에도 나왔지만 오답은 안 계시네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1416번님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한양대에서 만나요. 소풍을 기다리던 날처럼 기도하며 좋은 날씨 주실 것 같고 미리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고요. 우리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들 보내주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죠. 라고요. 와,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합니다. 감사해요. 7861번님. 네. 7240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요, 땡땡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억, 디귿 두 글자 보내주셨어요. 9830번님께서는 땡땡의 능력입니다. 이거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이거, 즐거울 때도 이거, 이거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다들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아, 퀴즈 정답들 보내주세요. 이거의 능력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할게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를,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주식회사 해세드 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 헤어 에센스를,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구룡포에 위치한 일회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울릉도 독도 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미소 양덕 본점에서 2인 식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돌발 찬양 퀴즈 정답은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고요, 기도가 정답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죠.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운전해서 지금 청송으로 갑니다. 라고 5793번님께서도요. 와, 여기가 지금 청송 가는 길인가요? 와, 동해 바다와 함께 해가 쫙 아래로 내리치는 비춰주고 있는데, 와, 정말 반짝반짝 너무 아름답네요. 어쩌면은 그 하늘에서 조명이 내려오는 거 있죠. 핀 조명이 내려오는 거. 하나도 아니고, 진짜. 몇십 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반짝반짝거리는데. 너무 예쁩니다. 네, 5793번님. 저만 보기 너무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861번님, 그리고 881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켈린도 외쳐주신 분 계세요. 우리 오철진님께서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갑니다. 아멘. 정체성 선포켈린도 같이 외치면서요. 오늘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한번 같이 고백해 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아, 5297번은 지금 보내주셨어요. 기도에 능력하셨는데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조창우 씨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합니다.

0: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나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서로를 무너뜨리기보다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판단하는 말보다 이해하는 말을, 날카로운 말보다 따뜻한 말을, 충고하는 말보다 위로하는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해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악인과 성도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이 쓴 죽음의 조서에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의 조서를 반포한 지 9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9개월 동안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치려는 대적의 수가 유다인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에는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뿐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겼던 가나안 일곱 족속까지 합세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날 유다인의 대적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르드개가 제국의 이인자이고 왕후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 건재하니 가만히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대적들은 하만이 작성한 조서에 힘입어 유다인들을 공격했고 유다인들 역시 모르드개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에 따라 대적들과 싸워 그들을 괴멸시켰습니다. 가만히 숨어만 있었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대적들은 이날 유다인을 공격하다가 스스로 멸절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하여 멸망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승산 없는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슬픔과 애통의 배후에는 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끈질긴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 멸망을 앞두고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마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저항하는 것일 뿐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서의 결말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거뜬히 지켜내고 승리합니다. 각 지방의 총독들과 대신들 그리고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관원이 다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을 도왔기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손길까지 동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에스더 9장 6절 이하를 보면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진멸한 대적 500명의 수와 특별히 처형된 하만의 열아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죽음을 이처럼 낱낱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날 처형된 500명의 대적과 하만의 열 아들은 평소 하만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 자랑으로 삼았던 상급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얼마나 허무하게 소멸되고 무너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요 다 불타 사라질 것들일 뿐임을 우리는 하만의 완전한 몰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인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장면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 즉 사울왕의 후손인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물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들에게 이 일은 참으로 길고 수치스러운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더라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포된 조서의 내용에는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들이 재산에 조금도 눈독을 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탐욕 때문에 몰락했던 선조 사울의 뼈아픈 불순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리품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이 전쟁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디어 집행하는 싸움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탈취물에 눈이 멀어 실패했던 사울 가문의 뼈아픈 수치를 그 후손 모르드개의 순종을 통해 영광스러운 승리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수치와 슬픔마저도 합력하여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 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 하늘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리하심 감사 공개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그리심힐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공개방송에는 가족치료와 상담이론의 전문가이신 포항대학교 장영란 교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우리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기타 연주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감사 고백도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참석하시는 선착순 70분께는 세 분당 화덕피자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감사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감사,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그리심 희애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공개방송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 가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금운에 들어가며 아침에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중간에 그왜 헤이 하면서 추임새를 꼭 넣어야 될것 같은 그죠? 저는 넣습니다. 여러분 어디 따라 부르셨나 모르겠네요. 6466번님의 사연을 보고요. 이 곡을 선곡했어요. 감사로 들어오셨고요.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가을 하면은 우리가 또 감사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10월하고 10월도 오늘 딱 중간인 거죠. 네, 10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누가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두달 정도, 두 달하고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와. 저희 극동방송은 11월에 들어가면은 또 성탄 찬양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캐롤곡이 또 11월에 가득가득 채울 텐데, 이 성탄 찬양이 나가면은, 어머, 이제 겨울이구나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감사를 또 놓치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소나기는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늘 2부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소풍이라는 두 글자로요, 같이 출첵도 나누면서 퀴즈도 같이 풀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2부 출첵은요, 우리가 그 감사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게참 많은데,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냥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주님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라는 두 글자로 2부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나요? 5 밴드의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C5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찬양 함께 나눴어요. 2부 출첵 제시어는 고백이에요.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고백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땡진님께서는요, 지금 피디님 반갑습니다라고요. 보내주신 그 두피 헤어, 그죠? 부스트 헤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선물 받으시고 또 감사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받으셨나? 잘 사용하고 계시나? 다녀오셨나? 궁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하은성님께서도 와,

크리스마스, 정말 쏜살같이 가는 이 세월에 감사의 안전띠를 메고 날아갑니다. 고백하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고백 같은 찬양, 나의 찬미 정해봅니다. 분위기 좀 무거워지려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록스의 찬양 들을게요. 내 믿음에 고백 때리라 라는 찬양 들으신 후 나의 찬미 이어갑니다.

아멘. 나의 찬미 소프라노 이찬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괜찮으셨죠? 네. 분위기가 갑자기 차분해질까요? 좀 무거워지려나 하셨는데 아닙니다. 너무 귀한 찬양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땡남님께서도요, 고백하셨어요. 나의 사랑 예수님, 천 번을 불러도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잊을까요? 박중호의 하나님의 은혜 신청합니다. 라고요.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분은 고백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은성님, 아멘, 아멘, 감동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뜨랑가족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또 은혜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찬양 한곡한 곡이 그냥 뭐 우리 귀에 뭐 즐겁게 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선곡 하나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 마음 아시고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호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2부 시간에서도요,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곡은요, 뜰 안에서는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입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세 글자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직업은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도

하죠. 땡땡땡의 고백, 아가파 워십의 찬양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힌트만 들으시고도 정답 잘 맞춰주고 계세요. 2080번님께서는요, 아멘, 아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들으시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고백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서땡규님께서도요, 아멘, 아멘 하셨고요. 네, 한량 없는 은혜, 우리 김땡남님께서도요, 보내주셨어요. 네,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맞아요. 어부가 몇명 있는데, 그분 다혈질이었나요? 다혈질이었죠. 경상도 말로 욱한다고 해야 될까요? 욱하는 게 기질이 좀 있어요. 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답은 안 계시네요.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파워십의 찬양이에요. 땡땡땡의 고백 찬양 함께 하시죠.

아가파워 워십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으시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베드로가 정답이었어요. 베드로의 주여라고요. 샬롬 감사합니다. 정답 베드로, 베드로입니다라고요.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네.

배드로 배드로 하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923번님 그리고 367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갑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대학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가슴에 파고드네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를 맡기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요. 네,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찬양 한곡한 곡이 또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영주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 묵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같이 묵상해 보시죠.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 아무 부분이나 취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치유사역, 구원 및 성화의 사역 등이 있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사역은 무한합니다. 선교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하심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교사의 메시지가 곧 애국적인 것은 아니기에 그것은 특정 국가나 개인을 옹호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편견을 옹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결속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결의 비결, 성령의 세례 등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입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네. 사랑이들한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와 이름을 꼭 남겨주셔야지만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희주워십의 찬양 준비했어요.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따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하여금 항상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홍해 광야의 길을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 그 음성으로 직접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만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고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욱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그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었건대 내가 죽을까 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받을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달라는 백성의 말을 옳게 여기신 하나님은 이후로 하나님 모세에게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로 하여금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백성에게 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를 세워 백성에게 명하실 말씀을 그에게 일러주셨고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0: 말씀을 제사장과 백성에게 전하여 그대로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통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 것처럼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리고 성을 탐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할 행동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하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실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제를 세워 그 말씀을 그 입에 두어 그로 하여금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끝나지 않고 그 후에 계속되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곧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도 너희 말을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때부터 오늘날까지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믿음이 더해져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뤄가고 또 주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좋고 또 앞차가 국정방송 그것만 써도 아우 저 차는 하나님의 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참 기뻐요. 그런 거 봐도 국정방송 번호만 봐도 나는 너무 좋아요.

0: 교회를 생긴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조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저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생겼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 한마디 멘트,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이 한마디를 전해주십니다.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해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그 동력으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다시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곳,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책 중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에 맞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와 매일의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과 암송, 찬송과 설교 듣기에 꾸준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죄를 짓거나 낙심하거나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영국의 목회자인 J.C. 라힐의 말을 인용하여 참된 기독교는 영적 싸움이라고 강조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영적인 분투와 자기 부인, 긴장, 깨어있는 삶을 알지 못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과 세례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임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에서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싸움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고 무너진 세상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악과 불의 앞에서 결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과 지인,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전화는 256의 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찬양 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543장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생방송으로 기도 요청하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경주 하이웃 교회 김조훈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찬양하는 가운데 목사님 찬양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 이주민 센터를 지금 하시면서 하이웃 교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네네.
1: 맞습니다.
0: 그 이주민 센터에 이제 러시아인, 고려인들이 와서 함께 하신다고 많이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이주민 센터에 관해서 조금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 이제 경주에 이제 성건동 지역에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한 2,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부터 외국인들 가운데 이제 고려인들이 좀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0: 네.
1: 가족 단위로 이제 고려인들이 동포다 보니, 오다 보니, 이제 자녀 문제도 같이, 자녀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모님도 모시는 상황이어서 부모님 어르신들께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섬기면서 지금 이제 교회 사역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0: 네.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런 또 이주민을 위한 또그 러시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끔씩 종종 부탁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러시아인들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1: 또이 땅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또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망의 기도, 분인 기도를 또 우리 이땅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 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꼭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하셔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주 지역의 좌우전 고려인들 주

0: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 된 모든 이주민들과 동포들 가운데 주님께서 진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예,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서울의 반도체 서울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왔습니다. 아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힐링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대전이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0: 예, 지금 예. 오늘 어제 오늘 3일인 것 같은데
1: 네.
0: 아, 또 귀한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군대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예, 또 서울 반도체 대전 세덱스에 가서 이렇게 뭔가 좋은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또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군대 휴가 나와서 쉬는 그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쉼을 누리고 몸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 시간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들과 또 부모님이 소통하는 자리에서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또 군대에 제대하고 난 뒤에 삶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히 그 부모님의 마음과 또 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예,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서 3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셀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한동대 31살 최수연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퀵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7년이 다 돼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뇌기능도 저하됐다고 합니다. 후에 목자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주셨습니다.
0: 네.
1: 아, 3923분님께 종종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한동대 31살 벌써 7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가족들도 지인들도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같이 더욱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이런, 네. 이런 상황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네. 분 뵀었는데
1: 네.
0: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또 한동대학교 최수연 청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킥보드 중에서 킥보드 운동 중에 갑자기 이렇게 낙상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오랜 시간들이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또 병원 치료를 받으며 또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의 지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최소연 청년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 계속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언젠가는 그 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힘을 얻어 또 목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0: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이 최수현 청년의 그 뇌에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최수현 청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지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의 지팡이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최수현 청년 그 가족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실무 면접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아들이 편안한 가운데 면접을 잘 보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임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임원 면접이 비중이 크다고 하니 아들이 담대하게 차분히 지혜롭게 면접을 잘 보아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이제 중요한 어떤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임원 면접이 있는데 지금까지 면접을 또 잘 보게 하시고 또 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진환하기 위한 모든 면접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임원 면접이 있는데 임원 면접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주님 면접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임원 면접을 하는 가운데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해지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입에 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또 이 면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원으로 전환되기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면접을 하시는 그 모든 임직원들과 면접하는 사람 면접 시험을 보는 점수를 매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좋게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합력하여 선의를 줄 수 있는 모든 면접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예, 아멘.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0: 네.
1: 이브리서 4장 15절에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0: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이런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무명으로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맞설 수 있게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게 하소서. 음란으로 가득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끊을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귀한 방송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치열하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지만 세상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내 마음 찾아와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자꾸 미혹할 때에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악한 사탄 마귀에 떠나가라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약한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음란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좌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주님,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방송 가족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까지 지은 죄들 가운데 또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주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지팡이와 주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방송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찬양 후에 다음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350장 찬송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예, 본 방송은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과 지인,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95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신랑이 28일 건강검진으로 서울로 가요.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게 중보와 이번 달 21일 월급도 한결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또 중요한 어떤 건강검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예, 우리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8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가게 되는데,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21일 날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월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검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원활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건강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로 하고 또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예.
1: 감사합니다.
0: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37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3715번님은 새싹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옥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건강하게 출소하길 소망하며 밖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순리대로 다 해결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지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특별히 또 옥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방송 가족의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옥중에 있을 때더 어려움과 고민과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꼭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가 옥중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그 옥중에서 있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0: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초등부 교사, 구역장, T공동체 훈련 간사, 그리고 전도팀 위원장, 10대들의 둥지 기도회 팀장 이렇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생업에도 은혜를 주셔서 자동차 영업을 잘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도록, 향후 3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새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남동생 장로님을 위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생업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아, 네, 장로님께서 참 맡은 직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박지원 장로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또 맡은 직분이 참 많습니다. 초등부 교사와 구역장, 그리고 T공동체 훈련 간사, 전도팀 위원장, 10대들의 둥지 기도회 팀장, 모든 역할들이 참 많지만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과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0: 아멘.
1: 하셨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또 하고 있는 일들 또한 주님께서 풍성하게 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사람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삶이 아버지 그 사업들이 더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3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5410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 이찬미, 같이 사는 친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이끄시고 찬미 친구를 전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이렇게 주셨네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우리 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딸 찬미 위해서 우리 또 가득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이찬미, 또 같이 사는 딸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방송가 이찬미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참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 또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행동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입술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을 부어주셔서 꼭 해야 할 말들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입술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 생명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할 그 청년들 가운데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전도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찾아가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 가운데 주님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찬미 청년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0: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잠시 청년이 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때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믿음으로 감당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4301번님이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시야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는 건 아마 녹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계통인가요? 정확하게 상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많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이 한마디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4310 방송 가족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느님,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목사님 저도 하나님 저도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 그냥 이 성도님의 마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답답해가는 이 상황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찾아가 주시고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민하는 그 마음 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주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어서 732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이 내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예, 또 아드님의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결혼을 또 축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방송가족의 귀한 아들이 또 이렇게 4월에 결혼을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결혼을 하지만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 아멘.
0: 또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며느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또 결혼하여

0: 위한 가정을 이룰 때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생겨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하이웃 교회 김조훈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말씀의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로 무장하여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 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푸른숲교회에서 10월 11일 주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가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치유받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11일 주일 저녁 8시에 시작되며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8시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시화

공동본부 주최,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2026 더 웨이브 워십이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찬양 버스킹과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오후 5시부터는 찬양 연합집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체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체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남과 북 출신 여성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일 여성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평화통일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포항 거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음악 활동을 함께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010-7170-06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되고 싶...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우리들 교회 손윤상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기도의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5일 목요일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세계스포츠선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하고 기도회 영성 회복과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뉴노멀 앤 스포츠 미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 기관 사역자들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서로 나눴습니다. 올 1월 취임한 김용기 회장은 1976년 태릉 선수촌의 기도에서 시작된 선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텍사스 AMM대 김민정 교수가 스포츠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K스포츠 미션 양정훈 대표가 국가대표 크리스천 선수들에 의한 멘토링 시

0: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 교회 유승범 목사와 김성섭 장로는 오는 12월 12일 개최 예정인 e스포츠 맞춤 전도 집회 계획을 소개하며 청소년 전도 모델을 제시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대표는 해외 청소년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한 제1회 국제 청소년 탁구 캠프 성과를 나누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대학생 동아리의 연합 캠프 봉사 활동이 소멸 위기 마을 주거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어제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익 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대학생 동아리 CCYP 연합 캠프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CCYP는 전국 28개 대학 1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남 고흥과 전북 부안 등 소멸 위기 마을을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18차례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연합캠프 봉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강희 독일 개신교 선교연대 동아시아 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신임 총무로 선임됐습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한강희 국장을 신임 총무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는 지난 1884년 설립돼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해 연대해온 선교 기구입니다. 한강희 신임 총무는 독일 교계와 국제 에큐메니컬 기구의 동아시아 교회 복음화와 생명, 평화 영성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공덕교회와 전북 남원 화정동교회가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북 남원 화정동교회는 최근 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비롯한 주민과 성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물 마을 가을밤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101년 역사의 서울공덕교회 조인 찬양단이 방문해 찬양으로 섬기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승태 목사는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쉼터이자 마음의 작은 등불로 화정동교회가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극동방송 정우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정인숙입니다. FEBC FM.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셨는데요. 집 앞에 바위를 매일 기도하면서 밀어보세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었는데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고 어느 날인가 목사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치를 자세하게 측량해 봤는데요. 그 결과 바위가 조금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를 속상해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시고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는 형제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는 거울 앞으로 갔고 곧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이전의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날마다 기분이 좋았고 잠도 참 잘 잤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고난의 바위, 장애물의 바위가 각자 있을 텐데요.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세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놀람과 경탄입니다. 둘째는 선망의 감정입니다. 셋째는 시기심입니다. 교회 전통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죄를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로 또는 으뜸이라는 뜻의 종자를 붙여 칠죄종이라고 합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그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입니다. 인색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인색에 대비되는 말은 자선입니다. 물질의 인색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인색입니다. 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시기심의 해독제는 남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분노의 해독제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음욕은 어떤 대상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음욕의 해독제는 정결함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미 빠진 독입니다. 탐욕의 해독제는 절제입니다. 나태는 권태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의 해독제는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칠죄종을 경계하되 그와 상대되는 미덕으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만날 때 죄의 뿌리가 뽑히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삶을 부단히 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처사를 못마땅해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애써 얻은 성취도 다른 이들의 시기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오늘도 보내셔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10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데이트를 하시나요?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데이트 삼아서 요즘은 강변이나 공원에 나가기에 딱 좋은 날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공원에서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최근 청진에서 20대 남녀가 김씨 일가의 동상 주변에서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순찰 중이던 이들에게 단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커플은 사복을 입은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혼인할 나이에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죄냐며 항의했다고 하죠. 결국엔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북한에선 이렇게 연인이 둘이서 마음을 편하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숨어서 만나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현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평범한 일상까지 지나친 감시와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북한 땅 가운데 책임과 존중 안에서 평범한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 해피데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또 이 가을날 데이트를 즐겨 하실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천정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너는 축복의 씨앗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 땅을 향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날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죠. 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5989님. 아,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러 가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출석 인사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은행잎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믿음의 지체들도 모두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회원이신 3313님이 주셨는데 와 이거 지금 직접 찍으신 걸까요?

노란 단풍 나무 사진이랑 예쁜 한복을 입고 있는 하나, 둘, 다섯 분이 서 있는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단풍,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고, 그리고 북한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다른, 우리는 지금은 가보지 못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집안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0208님. 저는 이 방송을 듣기 전에는 북한의 크리스천이나 지하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 함께 하면서 통일이 속히 와서 서로 교류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통일이 돼서 함께 교류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속히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모처럼 쉬는 날에 이렇게 일부러 한자 한자 적어주셔서 우리 0208님, 어떻게 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이 들리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건더큰 은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208님. 인천 강화도에서도 출석 인사를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다시 업무 복귀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상 중에 이렇게 짧게 짧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0018님, 이런 기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 나눠 드릴 텐데요. 샵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줄 계속해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그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이노스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샬롬, 여기는 경주입니다. 며칠 전에 칠순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 남북한이 나뉜지도 70년이 훨씬 지났네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이라고 468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경주에서 찾아오신 분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4687님, 칠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 땅과 가까운 강화도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0316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하시면서 한자 적어봅니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6401님, 고흥에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내면서 저는 지금 쪽파 벌레 처치하러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이 바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러 가시는데 근데 덥지 않으실까요? 고흥은 날씨가 좀 어떨까요?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0782님 쪽파에 벌레 처치하시면서도 우리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는 걸까요? 지금 한뼘 차이도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같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니다. 한 뼘 차이. 고흥에서 듣고 계신다던 우리 0782님도 그리고 공주에서 오신 7717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 한 뼘 차이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9137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데이트까지 단속을 한다니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설릉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프닝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그 장소에 제약이 있던 단속이 됐던 북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렇게 연애에 대한 환경도 그리고 말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흔히 데이트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나랑 데이트할래? 우리 데이트할래요? 데이트하고 왔어요 라고 했던 데이트하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나의 벗, 벗하다, 뭐 벗이 되다, 뭐 이런 거겠죠. 2번 산보하다. 산보, 산보를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 데이트 가자, 데이트라는 말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112님이 연애하다라고 우리 아마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연애하다는 연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할 때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를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하다를 북한에서는 데이트

라고 표현하지 않고 벗하다 혹은 산보하다 한 표 차이를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던 분들은 아 글쎄요 이거는 우리말을 쓰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표현들을 잘 들어보면 북한 표현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일제의 잔재라고 할까요? 우리의 표현에서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지방에서도 이거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1번 벗하다일까요? 2번 산보하다일까요? 진짜 한 뼘 차이네요 하시면서 5189님 그쵸 한 뼘 한 뼘 근데 이 한 뼘들이 모이면 정말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언젠가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뭐 산책도 하고 같이 뭐 산도 가고 그럴 날이 오겠죠 교회에서도 같이 뭐 산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한 뼘 한 뼘을 좁혀보기를 원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도 계속 나눠주셔도 좋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도전을 해주고 계세요. 한뼘 차이.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1번 벗하다. 우리의 뭐 말벗 이런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이런 일제의 그런 잔재가 같이 있는 남과 북이라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한가롭다라는 뜻의 산, 걸음이라는 뜻의 보라고 해서 유의보가 아니라 그냥 산보, 뭐 우리도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를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릴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도전해주세요. 북한에서 데이트하다. 데이트하다라는 표현을 벗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보하다라고 할까요? 중국 연변에서 온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연변이랑 이북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번 산보를 도전해주셨어요. 6077님.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편 차이 보내주고 계시죠.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1번 버타다, 2번 산보하다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흔히 하는 데이트는 조금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데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요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벗일까요? 산포일까요? 데이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전 어른들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4849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9959님은 오늘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도전 이잘 맞춰주셨어요. 찬양 들으며 모처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792님도 2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쓰던 단어인데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수업하러 가면서 도전해주신 8291님 힌트 듣고

이렇게 한번 정답을 바꿔봅니다 하셨던 6606님도 계신데, 저의 힌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70이지만, 그래도 저는, 요, 뭐, 산보를 하러 갈 거예요. 라고도 보내주신 1961님도 계신데요. 1번, 버타다. 2번, 산보하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남과 북이 데이트할 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한뼘한 뼘을 좁혀보는 퀴즈.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1번 버타다, 2번 산포하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누구실까요? 정답 산뽀아다를 보내주신 분들, 산뽀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산뽀하다가 저는 일본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셨는데, 일본말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산포라는 산책이란 뜻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일본말의 잔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 저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산보하다 2261님, 와, 아내분이 좋아하는 꽃을 보러 우리 산보하러 자주 가시는군요. 근데 그쵸, 우리 북한에서는 이 공원에조차 커플들이 당당하게 가지 못한 그곳에서도 단속을 당했다던 소식과 함께 오늘 한 뼘 차이를 전해드렸는데,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정답을 보내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남편과 산포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7222님도 보내주셨고요. 저는 우리 아내와 다투었는데 선물 타면 선물할게요. 1505님, 아니 선물을 안 타셔도 선물을 주시면서 좀 이렇게 화해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505님. 오늘의 정답 그래서 산뽀하다. 북한과 다른 듯 비슷한 듯 하지만 산뽀하다라는 말을 저도 쓴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어릴 때 형 누나들 동네 청년들 산뽀 간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북으로 선교 가서 북한에서 함께 산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0979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날에는 교회 단위로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산보하는 그렇게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겠죠. 북녘의 주민들에게도 일상이 되는 평범한 하루가 되는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알아가니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셨던 9496님의 고백에 아멘과 도전을 선포하면서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음란물을 보면 머리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발기부전이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어려움 등 육체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저명한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 음란물이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연구진은 평균 연령 26세 독일 남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음란물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란물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다른 사진을 보고 난 뒤보다 기억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음란물은 끊어야 합니다. 이 땅에 거룩함을 부르짖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 앞에 상습적으로 무릎 꿇기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는 강동구에 살고 사남매 다둥이 자녀를 둔 평범히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이금난 집사입니다. 군자동 동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의 엄마이신 이금난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1: 동산교회는 원로 목사님인 권승재 목사님께서 설립하셨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1330 세계비전을 담고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여 지금은 2대 성치형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함에 묶여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사정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에 정말 감동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끌어가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세요.
2: 친정도 시댁도 모두 불심이 깊은 가정환경 속에서 이금란 집사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길을 내딛게 되셨을까요?
1: 저는

0: 군자동에서 이제 계속 결혼해서 살다가 교회에 자녀는 3명을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친구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시댁도 친정도 정말 강력한 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고 전도에서 아이들이 간다는 거에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교우관계라든지 또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마음이 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뜻대로 하라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엄마의 전도로 또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뭐 별 마음과 뜻은 없었지만 저도 역시나 그런 교우관계 차원에서 다니다가 성령님께서 그때는 몰랐죠.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아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금남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0: 아마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셀 전도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셀 모임을 하는 교회여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그런 교제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교회에 그런 만능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풍덩 그 마음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셀 모임에. 정말 강력하게 심어주시고 변화시켜주셨어요.
1: 이렇게 이금남 집사님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평안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0: 큰애가 초6학년 그리고 작은애가 초4학년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아이 학교 문제로 어디를 갔다가 주파수를 맞추는데 106.9로 딱 맞춰진 거예요. 자녀에 대한 고민거리를 그 목사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자녀는 맡기는 것이다. 소유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냥 막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싹 가시고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 뒤로 아이들 관계도 좋아졌고 저에 대한 그 자녀의 그 생각과 비전 그게 180도 달라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이제 극동방송을 계속 애청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의 복을 누립니다.
0: 등교를 시켜주는데 차에서 7시에 좋은 아침을 하는 거예요. 송옥수 PD님이에요. 말씀과 그다음에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그 작은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점점 그 안에서 커지면서 전파 선교사라는 그 단어를 듣고 아 이것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자녀들을 써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녀 3명을 또 가입을 하고 또 그렇게 올렸어요.

0: 사랑하는 남편, 애교 없는 곰 같은 나 만나서 지금껏 사랑하며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늘 가정보다는 친구와 일이 우선순위라 우리 가족은 조금 서운하게 뒷전이었지만 그 서운함을 교회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이해했더니 이젠 제 마음과 가정이 평안함을 느껴요. 이젠 간절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고 있고 당신만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품으로 얼른 들어와요.
1: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음성 편지였습니다. 이금란

0: 목사님의 기도 제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혜림아, 시연아, 그리고 채원아, 혜진아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중에 황경환 집사님이 병상에 계세요. 집사님, 하나님 손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꼭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나서로처럼 깨워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정, 시댁,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품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품으로 빨리 들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복소리, 오늘은 내 자녀의 어머니이며 군자동 동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금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율법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 4, 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이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형벌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말은 살인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야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만약 살인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 정의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은 살인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자기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잡고 방법을 생각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뭐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인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로 살인한 경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적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은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말씀을 받을 때가 출애굽 제40년 광야 생활의 끝 무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치할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요단 동편에서 새 성읍을 지정했습니다. 신명기 4장 41, 2, 3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또 역시 새 성읍을 지정을 하지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다만 각 지파에서 몇 성읍씩 내주어서 48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일정량의 초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성읍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정하게 하신 이유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정하여예요.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불확실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막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예요. 성경엔 같은 말씀이 반복하여 나와요. 같은 말씀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 마치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 백성이 잔소리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알면서도 왜 같은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사는 정도를 넘어 잘 살기를 바라세요. 아니, 잘 사는 걸 넘어 복받아 살기를 바라세요. 그걸 위해 그렇게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신명기 30장 15,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깊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무 살인자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여야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몇 가지 실례가 나옵니다. 35장 16절부터 21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에 피해봤자 소용없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나오죠.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넷째,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손으로 쳐 죽인 자. 이런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살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찾으면 내줘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란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뭐 1차적으로는 가족이겠죠. 나아가 뭐 사촌 등 혈연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끝까지 쫓아가서 살인한 자를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실례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22, 23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가 죽었어요.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냥 뭘 던졌는데 그가 죽었어요.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큰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악의가 없이 살인한 경우예요. 해하려는 의도 없이 살인한 경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예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찾아와서 내달라고 해도 내주면 안 돼요. 그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돼요.

예컨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평소 나와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래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내줘야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나와 아주 껄끄러운 사이예요. 그래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내주면 안 돼요. 즉 여기에서 사법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심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친소 관계가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적합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나와요. 4절, 5절, 6절까지 나오죠.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1단계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즉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돼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해 두었고요. 또 이정표도 곳곳에 설치해 두었어요. 두 번째 단계, 도피성에 도착한 살인자는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입구에 멈춰 서야 돼요. 살인자는 성읍을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부지 중에 실수로 했다는 걸 소명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장로들이 살인자의 진술을 듣고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은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요. 살인자가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하고 또 거주를 허락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노한 살해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 곧 피해 보복자가 성문 앞까지 추격해 와서 그 살인자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돼요. 다섯 단계는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했다고 최종 판결이 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아요.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에도 나와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의 모든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한 거예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자신이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고의성 유무를 따지게 한 겁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도피성 안에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했습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즉시 도피성에서 쫓아내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가 생명을 보호받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의 죽음은 보류된 상태예요. 그의 생명은 지금 연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만일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의 죄가 사라져요. 살인자가 치러야 할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자기가 살던 성읍과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이죠. 이제 도피성의 구체적 지명이 나와요. 7절, 8절에 나오지요. 여섯 개의 도피성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데스. 게데스라는 말은 성소,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됨, 이런 뜻입니다. 세겜. 세겜은 어깨, 힘, 짐을 지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과 두려움에 지친 죄인을 주님이 그의 강한 어깨로 짊어져 주심을 뜻합니다. 헤브론, 교제, 연합, 친구, 친밀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죄인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됨을 뜻합니다. 베셀, 베셀은 요새, 견고한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적과 피해 보복자가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보호를 뜻합니다. 길르앗 라못, 높은 곳, 존귀함, 들어올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져 쫓기던 비참한 죄인을 주님이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영광스럽게 하심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산곤란. 곤란이라는 말은 기쁨, 환희, 유배지에서 돌아옴이란 뜻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 갇혀있던 죄인의 삶이 이 도피성 안에서 참된 기쁨과, 여섯 개의 도피성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세 개, 요단 동편에 세 개, 아주 균형 있게 공평하게 지정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유다 산지에 기랴다르바, 즉 가나안의 저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좋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 배치했고 그 해당 지파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좋게 했습니다. 도망자가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도 잘 정비해 두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도피성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 상태가 아주 나빠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소용없겠잖아요. 피해야 할 결정적인 상황에서 도망하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붙들리게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골고루 배치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 도로를 잘 닦아 신속히 도피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살인자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각도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길이 멀어서 도피성으로 가는 도중에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는 일이 행여나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신용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매우 매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도피성.

왕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이들을 막아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로 오는 이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돼요. 인도의 국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에 그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독교에서 답을 찾고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백인 교회들로부터 교회 문턱에서 입장 거부를 당하는 차별을 겪었어요. 이때 예수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없다 하면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모두의 불행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못한 그리스도인도 불행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인 잘못 만나서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도피성에 피신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지를 않아요. 9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차례로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속에 들어와 몸붙여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 피신하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그들은 회중 앞에 출두하기까지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된다. 즉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새번역은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 공동번역은 그들 중에 들어와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도피성 제도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신분과 혈통과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0: 수 있게 하셨어요.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35장 26, 27, 28절에 보면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 지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살인자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으면 이건 당사자 책임이에요.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안 돼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안 돼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면이 된 후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을 죄인인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청산되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와 완전한 자유를 얻어 본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거죠.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관둔 사람은 구원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여 목숨을 부지했다가 도피성 밖으로 나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먼 과거의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은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살인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해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속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생명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영생을 지켜낼 수 없어요.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요, 하나님하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있죠.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깨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께서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받는 은혜도 나눌 수 있고요. 나는 지금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방학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연 주실 곳은 샵 1069가 아니라 샵 9110번입니다. 오물정 911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권사님 잘 지내고 계셨죠?
1: 네, 네.
0: 예. 또 감기 걸리셨다고. 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쌀쌀해가지고
1: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추워져가지고
0: 예.
1: 원래 잘 안 아픈데
0: 우리 김진아 집사님은 건강하게
2: 네, 잘
0: 지내고
2: 있습니다.
0: 있죠?
2: 네.
0: 애를 지금 열심히 키우면서 오늘도 막내와 함께 또 방송국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 김세희 권사님, 오늘 첫 곡 어떤 곡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을까요?
1: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0: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0: 뛰어난 능력으로
1: 제가 오케이. 학교에서 예. 이,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본회퍼 디트리히라는 어, 작사 작곡 써 있는데 이분이 네네. 신학자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분이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조용한 찬양인데 이거를 이 시를 썼던 상황이 감옥 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시대적으로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민족이 독일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아무튼 엄청 힘드실 때 쓰셨는데 오, 이 찬양을 이런 상황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조금 이 분의 삶을 또 공부를 하면서 좀 울컥하고 저의 신앙을 또 돌아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또 새롭게 느껴졌었어요.
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때 그 유태인 학살 네. 2차 세계대전 그때였던 걸로 알고 있고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때 이거를 작사하시고 나서 네. 어, 감옥에서 작사를 하셨고 사형당하신 걸로 제가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1: 39살 예. 때 엄청 젊었을 때 사형당하셨고
0: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네. 그 어려움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 곡을 또 썼던 본회퍼 목사님.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도 그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짧게 제가 기도하고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계시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아멘.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자,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보네포 목사님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막 신앙을 지키면서 그 영상이 막 떠오르면서 그분의 마음이 다 이해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는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번 문자로 여러분께서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나이 찬양 요즘 참 너무 좋다. 아니면 옛날에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다 하는 그 찬양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 찬양이 좋은지 그 이유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교회를 쉬고 있고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아니면 방학 이렇게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들 기다리면서, 자,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진아 집사님, 자, 오늘 좀 특별한 곡을 가져오셨네요. 예? 예, 특별한 곡 어떤 곡 가져오셨죠?
1: 좀 신나는 찬양인데요.
0: 예.
1: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
0: 예.
1: 신나는 찬양을 라디오에서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0: 네.
1: 제가 예전에 찬양팀에서 정말 많이 하던 찬양인데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0: 예.
1: 가져왔습니다.
0: 이게 이제 좀 우리 다음 세대들이
1: 네, 맞아요.
0: 뛰면서 참 많이 했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랄랄라 이렇게 나오면서. 예. 우리 김세희 군사님 어떻게
2: 아, 저
0: 가능하시겠습니까?
2: 가능합니다.
0: 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오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일단
0: 다음
2: 앉아서
0: 세대
2: 할게요.
0: 예?
2: 일단 앉아서 할게요.
0: 다음 세대 수련회 때
2: 네.
0: 많이 했던 곡인데,
2: 맞습니다.
0: 예. 내 모든 삶의 행동, 예. 모든 우리 행동 가운데,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 그런 찬양의 곡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5132번으로 이렇게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계약하시길 기도합니다. 9335번님 또 0782번님 단감이 예쁘게 이거 따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흥에서 인사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923번님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2: 이 나라 이 전국에 또 유명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께서 앞장서서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오후 예배 마치면 교우 전체가 터미널로, 지하철역으로, 공원으로, KTX역으로, 시장으로, 공원으로, 노방전도 나간다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디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우리 3923번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8866번 9905번님 청소년 시절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불렀던 찬양 위로와 회복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권사님 아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곡인데
2: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0: 김진아 집사님 아시죠? 맞아요. 참 9950번님처럼 저도 교회에서 많이 불러봤고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 때 꼭 보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부르게 하면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집사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악보를 찾아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정말 또다시 오래간만에 부르면서 우리 9950번님의 말씀처럼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분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관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가 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권사님이 이 곡 조금이라도 아실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시는
1: 전혀
0: 곡이세요?
1: 들어봤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전혀
0: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예, 네. 네.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1: 제가 안 해도 잘
0: 예전에 이게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는데 용서하기 원했는데 아우 나는 어찌된 사람인지 아우 더러운 나의 마음 막 이러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 참 많이 불렀고 지금도 부르실 거예요 아마. 예, 오늘 나는 이라는 곡 우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피디님 우시는 줄 알았어요.
0: 그래요? 우는 목소리였나요? 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수련회 때 사과할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하고 막 이랬어요. 저 막 찾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1: 제가 오늘 남편에게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0: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악보 찾아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793번님 권사님
1: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 찬양이요. 요즘 21개월 아기가 무서워요를 많이 하곤 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라고 말해줬답니다. 오늘도 아이가 동일하게 무서워요를 말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를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가 이 의미를 알든 알지 못하든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하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그렇구나. 예. 옆에서 이렇게 부모가 진짜 어떤 말을 해주냐가 참 중요한 것 같네요.
1: 네.
0: 0793번님이 김진아 집사님의 남편은 아니시죠? 보니까 우리 김진아 집사님은 또 엄청 공감하고 계셔 지금. 공감하고 계시면서 눈이 지금 빨개신데 예. 아기를 지금 어린 아기를 또 키우시다 보니까 예. 자 우리 아기가 무서워요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아기 때가 더 모를 수가 있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두려움이 있는데, 자,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아기를 보면서 또 은혜의 찬양 0793번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까 오늘 나는 제 찬양 불렀던 거 칭찬을 좀 해주셨네.
1: 어떻게 제가 못 봤네요.
0: 아니, 앱으로 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 너무 잘하시던데요, 진짜.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우, 예. 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선한 능력 너무 감동스럽게 잘 같이 찬양했다고 하셨고요. 정읍에서 라디오 앱에 함께하는 이 시간 은혜며 감사합니다. 내 인생 70대 중반에 들어서며 이 가을에 가장 듣고 싶은 인생 찬양이 낙엽처럼 살아온 이라는 복음성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예전 찬양 장욱조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곡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유 제
1: 되게
0: 인생에
1: 역사가 좀
0: 살아온
1: 있는 찬양 같네요.
0: 흑점 같아서 라이브 송으로 꼭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집에 찾아온 듯두분 찬양 너무

0: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시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앱에서 신청한 곡 가운데서 찬송가를 신청하셨어요. 바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 찬송 혹시 아시죠? 예, 오 놀라운 구세주. 자, 준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서울 성동구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김인수 아저씨와 함께 걸어가요. 그러면서 K리그 축구 국가대표 전국 체육대회 응원 동요 누가 잘하나 동요 프로그램 찬양 중에서 마음속으로 김인수 아저씨까지도 속 시원하게 응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어떤 곡을 부르길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앱으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김세희 권사님, 김진아 집사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고 제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제주 주파에서 청취하고 있다. 또 익산에서도 또 듣고 계시고 많은 분들 듣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를 모르시는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시고
1: 젊은이
0: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모르시는 거고 그래도 좀 한번 이렇게 좀 쳐주실래요? 코드만 눌러주시면
1: 우리 아줌마 알아서 부를게요.
0: 우리 아줌마 아저씨가 한번 불러.
1: 네 맞아요. 맞죠.
0: 391장 오 놀라운 모습.

0: 오 놀라운 구세주 2절
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0: 죄악에서 날 끌어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또 지금 신청곡이 좀 많아가지고 네.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앱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피디님과 권사님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찬양을 통해 힘 주시니 감사하다고 서울에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정읍, 아 좋은 동네네요. 누가 이 아름다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또 신청하신 너는 시냇가 이건가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이렇게 신청하신
1: 다른 찬양일 것 같아요.
0: 다른 찬양일까요? 자, 그리고 문자에서도 많은 분들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신청을 하셨어요. 예, 한번 읽어주시죠.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신청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이 드없이 맑고 푸르네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0: 지금 어떤 이 가을 하늘을 보면서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혹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깐 주님 떠나 있는 분 계시나요?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시길 원하시는 분 샵 9110번으로 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 방학 중이에요.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주도에서도 4638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와, 이 찬양은 좀 이렇게 좀 저기 산에 가서 좀 부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1: 벌판
0: 예,
1: 같은 데서.
0: 벌판에서 이렇게 두 팔을 탁 벌리고요. 그렇죠? 요즘 어떻게 좀 나들이 좀 갔다 오셨어요?
1: 네, 축제도 다녀오고요.
0: 축제도 다녀오고
1: 네.
0: 놀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노래하러 가신 거예요?
1: 아, 놀러 갔습니다.
0: 놀러 갔다 오셨습니까? 예. 아, 좋네요. 요즘 이곳저곳에서 축제가 참
1: 네,
0: 많은데
1: 맞습니다.
0: 그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축제가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예, 우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데이 아주 귀한 축제가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저는 잠깐 좀 무대에 올라가서요. 새끼라 우리 열매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 공개 방송 때 같이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아까 그 제주도에서 문자를 주신 분이신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을 하셨어요. 언제 불러도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동역하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함께 울고 웃습니다라고 4638번님께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연히 알고 계시죠?
1: 네, 당연히.
0: 당연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예. 우리 시편 말씀을 토대로 된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곡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안 신방동에서 오늘 변함없이 출석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몇 시에 무대에 서셔유? 하고 이렇게 앱에서 서셔유? 한 거 보니까 저기 충청도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11시 반

0: 정도에 그 전파 선교사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정님 사모님하고 무대 위에서 찬양도 좀 부르고요. 우리 새끼라 열매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축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혹시 한양대학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아는 체도 좀 해주시고 공개 방송 때 11시 한 30분경에 시작되는데 오셔서 많이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길 노랗게 빨갛게 단풍 들고 있는 가로수를 보면서 찬양을 듣고 부르니 주님의 위대하심이 저절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아 눈물 났다고. 아까 저 오늘 나는 찬양 부를 때 눈물 났대요. 너무 왜 눈물이 나셨을까?
1: 네. 은혜 받으셨나 보죠. 은혜.
0: 음색도 노랫말도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는데 아마 뭐 용서에 관한 또 생각이 드셨나 봐요. 자, 목동, 서울 목동에서도 출첵해 주셨네요. 우리 고3 아들, 아이고 고3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새끼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새끼라가 전국방송에서 왜 전북으로 바뀌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전북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예, 전북극동방송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가을 개편부터는 모든 지사가 이제 새끼라 이 3시 시간에 자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9596번님 은혜롭게 이렇게 또 따뜻한 위로와 기쁨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고요. 5811번님도 은혜 많이 받고 계신다고. 포항에서 3923번님 전통시장으로 강변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0942번님도 오셨네요.
2: 그날 찬양 듣고 싶어요. 성가대 특송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네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부르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아멘. 2648번님 잘하는 우리 삼남매 고백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된 저의 자녀를 향한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다음에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자, 여러분의 신청곡 오늘 다 소화는 못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신청곡으로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프티드 찬양인데 요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아멘.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 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장로총연합회 제29회기 신앙간증집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경주대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홍성실 집사님께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시며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무용, 찬양 공연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677-8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오는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마당과 뒷주차장에서 온세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나눔 아울렛존, 먹거리존, 체험 놀이존, 선교 문화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고 특히 지역 주민 모두에겐 국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원과 후원을 위해 열리는 포항 성결교회 온세대 선교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효자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및 임직 예식을 오는 10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효자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해야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상태, 즉 영화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실제를 삶 속에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자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섬겨주셨듯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우효원 작곡의 사랑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라틴어로 된 모테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페라 아리아처럼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악기가 이 작품을 편곡해서 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첼로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세상에는 참되고 온전한 평화가 없으니 괴로움과 쓴맛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평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장한나의 첼로 연주, 크리스토퍼 월렌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장한나의 첼로 연주, 크리스토퍼 월렌 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으로서 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현악 합주곡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적인 서정성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슬라브적인 서정성, 또 보헤미아 특유의 민속적인 리듬이 현악기와 잘 어울려져 펼쳐지는 그런 서정성 넘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1악장 모데라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모데라토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장일남 작곡의 한국가곡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블링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재즈 음악을 결합한 세계적인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오늘은 클로드 블링의 바로크인 리듬 준비했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연주,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바로크인 리듬, 요요마의 첼로 연주, 클로드 볼링이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마소 알바노니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5번, C메이저 작품 번호 9번의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토마쇼 알바노니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5번, 시메이저 작품번호 9번의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의 위대함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세우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만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이것은 한 종파로서 끝날 텐데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딱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헌신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 오늘의 기독교를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지역도 넘어서죠, 문화도 넘어서죠, 다양한 인종도 만나죠, 다양한 종교도 만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바울인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16장, 이 16장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본문은 아시아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유럽이 기독교화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대륙에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쓰여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 바나바와 헤어진 또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글씨는 다르지만은 발음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옆 동네 실라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실라 하니까 실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딱 출발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육로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육로로 갔으니 이 얼마나 자동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인데 도대체 교회가 잘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딱 도착해 보니 그곳에서 이 바울 일행이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요.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가 막힌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가 연결해 주시고 또 서로가 돕게 하셔서 이 전도의 사역을 또 힘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교회가 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들고 동쪽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령

성경의 인도로 저 서쪽으로 가고 가고 가다가 저 북쪽에는 드로아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한밤중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아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배 타고 갈 때 요즘은 크루즈를 타고선 관광하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딱 가지만은 그때는 배도 형편없고 바람도 이겨야 되고 파도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며칠을 망을 딱 꾸다가 좋은 날 택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바다 건너가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그 모든 거 다 생략되고 바다를 딱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딱 도착해가지고 드디어 유럽 선교의 첫 단추를 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유럽을 딱 가는데 물론 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는 아니에요. 첫 번째 도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사모드라게 거쳐서 네아폴리 거쳐서 이제 빌립보를 도착하는데 왜 첫 성이라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가장 중요한 도시. 그래서 첫 성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식민지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옛날에는 군인이 최고였어요. 군대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주 중요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만 건너도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뜨거운 사명이 있어서 바다를 건너왔지만은 빌립보에 딱 도착하고 나니 아는 사람 없지 여기 어디로 가야 될지 지리도 모르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그리고 지도를 훤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모르는 도시 여러분이 딱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숙소를 잡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그래서 알고 있어도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캄캄하겠어 옛날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얼마나 어떻게 끼울까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바울 일행이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개되는 걸 딱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는 것은 이 성에 딱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망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이 숙소로 정한 이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바울 일행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서 수일 동안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캄캄합니다라고 하면서 개인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안식일이 딱 되고 나니까 아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찾아 나선 거예요. 즉 개인 기도가 막 쌓이다 보면 이 개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 교회 개인 기도에서 회당 기도 개인 기도에서 성전 기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3000시간 성전 기도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성전에서 눈물 흘리고 마음을 쏟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다 내가 은혜 받고 그래야 나도 마음의 이 심령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확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전 기도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시나고개라고 해요. 시나고개. 시나고개는

회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 회당에 모여서 그 시나고개에 모여서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어서 회당을 가는 곳마다 찾아갔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시나고개라는 용어가 쓰여지지 않고 프로시케라는 용어가 쓰여졌어요. 의도적으로 기도처라는 거예요. 기도처. 시나고개는 회당이고 프로시케는 기도처. 그래서 회당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 빌립보에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 아예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없어. 그래서 프로시케, 기도처를 찾기도 한 것이고, 이 빌립보 선교에 바울이 기도로 무장해서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전도의 이 막중하고 캄캄한 유럽 선교의 첫 단추를 무엇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사람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 캄캄했던 것도 가능성 있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할 것을 찾다가 찾아가니까 강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역시 여자들이 예수 믿는 건 더 잘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예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로서 사업을 크게 하는 아주 호걸이었어요. 호걸. 저는 영걸이고 루디아는 호걸이고. 예. 그래서 이 루디아가 돈도 많고 그 능력도 있고 그의 집도 크고,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되고 온 집이 세례받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그의 집이 크기도 했지만은 요 본문에 보면 집을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오이코스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즉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선교의 첫 단추 빌립보의 전도를 캄캄했는데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루디아라는 기가 막힌 이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이게 있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루디아가 예수 믿는 과정도 오늘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이랬어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한기로 넘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 베드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말로 전하고, 그래서 말을 통해 잘 들어야 돼요. 잘 경청해야 돼요. 귀를 가지고 듣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듣다 보면 루디아가 듣고 뭘 했어요?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 듣고 공감. 여러분 오늘 제 말씀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듣다가 잠이 오면 예배당에 오셔서 자도 괜찮아요. 안 오는 것보다 나. 그러나 눈 뜨고 잘 경청하는 게 더 좋아요. 경청하시고, 그죠? 말. 이 말의 위력, 말을 듣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위력을 마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마귀도 말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보면 내가 덕이 되는 말을 하는가 시험이 되는 말을 하는가, 내 말을 내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 교회를 폄하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선포할 때 잘 들었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께서. 그죠? 바울이 전했고 루디아가 들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주께서 뭡니까? 선

시온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마음을 열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판에 말씀을 심고 그저 십자가를 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는 이 말씀만 심겨진 게 아니라 세상에 성장하면서 상처도 심겨지고 시기도 심겨지고 질투도 심겨지고 이 원수도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심겨지면 세상의 상처도 회복시키고 세상의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고 마음속에 말씀을 팍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생기고 충만해지고 그 결과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맨 처음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따르는 자가 되어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세례받고 온 집안이 진짜 예수 믿어 누디아의 그 집이 유럽 성계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고난도 겪게 돼요. 어떤 고난이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귀신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것은 바울 일행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세상이 조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조롱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괜히 왔다,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종 사람에게 외치지 않았어요.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바울이 사용한 언어 중에 이름이라는 용어가 아주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대상이 분명하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그 여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악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사건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이 빌립보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유럽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그 지역에 이상한 종교, 이상한 문화, 악한 귀신들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유럽 전체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상징적인 사건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으로 유럽의 복음이 힘차게 확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 자신도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면 힘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 질투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심과 욕망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 암세포 다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말씀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또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도 시작되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만났고

기도하는 곳을 만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때 바울의 영적 상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니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니 힘이 생기고, 기도가 살아있으니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능력 있게 물리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태산 같은 시련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죽어있으면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만은 그때도 찬송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유럽의 첫 성 바울이 가서 얼마나 캄캄했을까, 얼마나 정말 길을 찾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빌립보 선교에서 두 가지를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앞세워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수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모든 핍박도 물리치고 조롱도 물리치고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귀한 여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끈질기게 조롱했지만은 그 조롱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이 편안합니까? 인생이 편안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더 많고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오늘 빌립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뭡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넓게 일단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도 사랑하게 되고 원래 원수 사랑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원수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보다 안타까운 영혼이 없고 기도하다 보면 악한 세력도 물러가고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1부, 2부 때는 아멘도 많았는데 3부 예배 때는 좀 조용하네요. 기도하다 보면 길도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기도하다 보면 악한 세력도 능력 있게 물리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선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한 사람만 미치면 돼요. 한 사람만.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루디아가 빌립보 선교의 결정적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만백성을 구원하신 것이고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가을 야구라는 것이 있어요. 뭐 특별히 가을 야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딱 진행되다가 가을이 되면 가장 잘한 몇 팀만 모아가지고 이 챔피언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챔피언이 되도록 한 팀을 딱 선출하는데 이 가을 야구에 참여하는

0: 것만 해도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가을 야구가 1년 야구를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가을 야구인데, 한국에서 하는 가을 야구는 한국 시리즈, 일본에서 하는 가을 야구는 일본 시리즈, 미국에서 하는 미국 프로야구의 가을 야구는 미국 시리즈라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통이 커가지고 월드 시리즈, 이래서 이제 시리즈가 딱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챔피언 시리즈를 할 때 이 내려오는 정설이 있어요. 내려오는 정설이 있는데 그것은 미친 선수 하나가 나오는 팀이 우승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우승 못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면서 그 사람의 던지는 것, 그 사람의 치는 것이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다 분석이 되어가지고 저 선수는 어디가 약하고 저 선수는 무슨 공을 던지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잘했던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분석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석을 깨고 미친 선수 하나가 나오면 그 팀이 우승해요. 갑자기 타격도 잘 못하던 선수가 가을 야구에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갑자기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그리고 1루에 나갔다 하면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2루 가고 3루 가고 막 그라운드 전체를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수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수비하던 선수가 아닌데 몸을 던져서 막 공을 막아내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투수도 평범한 투수였는데 가을 야구 오더니 무르익어가지고 강속구를 던지는데 삼진아웃 시키고 엄청난 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선수 하나가 나오면 그 팀이 챔피언이 된다는 정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쳐야 합니다. 미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대한민국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는, 쓰임받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했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인도해 주셔서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 첫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 대륙을 향한 선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열매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때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신실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 성공을 이루려는 조급함보다 내게 맡겨진 사랑을 사람을 작은 책임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첫 곡 아이오스 이동영과 김윤희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첼시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맡은 바를 다하는 사람이 있고 늘 중간에 하다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맡은 곳에서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바리톤 김승철의 그 자비하신 주님,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공은 세상이 기록하는 결과일 수 있지만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으로 맡겨진 사명에 매일 감당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이 꼭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중에 혹시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사를 하면 전문 인력들이 와서 짐을 옮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용달차를 부르고 짐을 미리 싸고 이불을 묶고 냄비를 다라이 같은 데 다 담고 그렇게 하면서 용달차에 하나하나 실었어요. 그리고 이사하는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짐칸에 같이 앉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삿짐을 옮기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뭐 옮길 때 제일 힘들까요? 아, 잘 아시네요. 농, 냉장고, 이거 옮기면 이사에 거의 반은 끝난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농 하나 옮기는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들 수가 없어서 네 명에서 달라붙어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딱 들어야 그나마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박자가 안 맞아서 하나, 둘 하는데 벌써 드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 둘, 셋, 넷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다가 흔들려면서 다시 무너지고 그래서 농이나 이런 게 많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또 집에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집 구조가 다 달라요. 문 크기도 다 달라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한참 앉아서 고민하기도 하고 사이즈 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써서 짐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이사하는 중에 보면 참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거 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벼운 것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비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거운 거 혹시 들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만 딱 올리고 힘쓰는 척 하는데 힘은 제대로 안 주고 얼굴에만 힘 꽉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한 사람을 옮깁니다.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을 옮기는데 이것은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사람이 얼굴에 힘만 준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맞지 않으면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조율하고 똑같이 힘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한 마을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그 집을 벗어나서 입구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몸이 마비되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그 병이 중풍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합력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집에 도착해서 보니 문 앞까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갈 틈이 없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돌아가자. 다음에 찾아오자.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네 사람이 그것도 들 것을 들고 거기에 사람까지 실으니 도저히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싫어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방법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들보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흙으로 덮어놓은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기만 하면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뜯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지를 엮고 흙으로 덮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날고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지붕 위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사람이 쭉 내려옵니다. 들 것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날벼락이 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네 사람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비난이, 손가락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친구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문이 막히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그 사랑은 체면보다 강하고 그리고 장애물보다 더 커야 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장애물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찐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들 것은 혼자 들 수가 없습니다. 한 모서리만 힘이 맞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셔서 이 들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훈련소에서 이 들 것을 만들고 환자를 운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쟁을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조심 하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빨리빨리 하라고 말을 할까요? 빨리빨리 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계급장도 달지 못한 훈련병이 그 교관들이 무서운 눈으로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막 옮기고 환자를 끌어다가 넘어뜨리다시피 눕히고 들고 가는데 빨리 가려고 하니 호흡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가다가 환자가 떨어집니다. 뛰어가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아마 진짜였으면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운반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들 것을 든다라는 건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모서리만 힘이 맞지 않아도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마음을 다해서 천정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팔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올라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 손을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혹시 자신 있는 분은 지금부터 손을 한번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한번 들고 계셔보십시오. 힘듭니다. 나중에는 들고 싶어도 팔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은 원인데 힘이 약하니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지는 것이 보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보여도 팔이 내려오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론과 훌이 그 두 사람이 와서 돌을 가지고 와 모세를 그곳에 앉히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줘서 그 팔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천국의 승리를 거머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힘이 빠지면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팔을 붙들어줬듯이 그 팔을 붙들어주는 동력자가 없었다면 승리할 수가 없었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들것도 결국 함께 들 때 끝까지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떤 형태로 날아갑니까? V자로. V자로 날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른 아침에 집으로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쭉 달려오는데 그 넓은 하늘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열 무리 이상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이 V자 모양이 하늘에 빼곡할 정도로 쫙 날아가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러기들은 왜 V자로 날아갈까요? 왜 마음대로 막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속해서 V자 형태를 만들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갈 때 항공역학적으로 하나의 날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면 공기 저항이 새들에게 고르게 분포되어서 각 새들이 받는 공기 저항이 최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V자로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그러면 제일 많이 맞는 자리가 어딜까요? 제일 앞자리입니다. 옆에 자리는 공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제일 앞자리는 완전히 혼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가 그곳에 있는데 이 새들이 그 앞자리를 한 새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그 앞자리에 서드라는 것입니다. 지치면 뒤로 가고 새로운 새가 앞에 날아오고 또 지치면 그 새가 뒤로 가고 새로운 새가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조용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그게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아가면 한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75%를 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캘리포니아 공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75%를 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 그 일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다가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그 모서리를 받고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기도로 앞장서면 다른 누군가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초청장을 전해주기도 하며 서로의 뒤를 서로 받쳐주며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각자도 나를 예수님 앞으로 메고 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구역이 한 영혼을 함께 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안부를 묻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당잔치나 오후 성경학교에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그런 합력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함께 든 작은 모서리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가 막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붕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을 해요. 하늘이 뻥 뚫려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것에 매달려서 쭉 내려올 때 모든 사람이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그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 사람은 아픈 사람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고치실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실까? 어쩌면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모든 사람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고 하는 기적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붕 위에 있는 친구들

제자들도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친구의 몸이 낫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까지 뜯고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는데 죄 용서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답답했을 겁니다.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이 정말로 짊어지고 있었던 가장 깊은 짐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도 몰랐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몰랐고 어쩌면 본인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리보다 더 깊이 마비되어 있던 그의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야로 번역된 헬라어는 테크논입니다. 이 단어는 작은 자야, 이 의미의 이 단어는 얘야, 내 자녀야, 그렇게 부르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작은 자야 하고 부를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명을 부르지 않으셨고 제목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보다 먼저 그 영혼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저마다 가슴 속에 안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를 안고 나오고 또 어떤 분은 몸에 아픈 병든 몸을 안고 나오고 또 다른 분은 사업장과 직장, 사람과의 관계로 지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매일 깊은 한숨만 쉬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신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려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음성을 듣고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살아난 그 자리에서 나의 육신의 문제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보니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면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질문이 하나 더해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방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신 이분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죄를 선포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거나 아니면 진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묻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일어나서 너의 상을 들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 그게 더 쉬운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용서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너의 죄 용서받았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의 힘이 바로 눈앞에서 증명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장 일어나 자기의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전까지 친구 4명의 팔에 의해서 덜것에 들려서 지붕에서 내려오던 사람이었어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실려왔던 그 덜것을 들고 자기 손으로 번쩍 일어나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걸어나간 것은 단지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들것에 누운 채 지붕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들것을 번쩍 들고 두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다시 세웠습니까? 의사의 처방도 아니고 그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것에 누워 있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스스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죄책감과 허물과 오래된 상처 때문에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어서 죄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착하게 살아가라, 선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이 음성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어떤 분은 들것을 메고 온 친구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기도

0: 하며 업고 들고 메고 지붕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시기 전에 그를 메고 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 자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들것에 누워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고 또 스스로 올 수 없는 한 사람을 메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 끝까지 사랑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 한국교회는 참 뜨거웠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교회를 하나의 큰 단체로만 생각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국교회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이 나오면서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시 뜨거워지는 믿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를 추억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저녁 되길 소망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0: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교회에 대한 오프닝을 올려드렸는데요. 진짜 한국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고 교회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를 추억할 때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믿음은 정말 뜨거운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또 이 극동방송에 오신 방송가족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웠던 한국교회를 다시 추억하면서 추억에만 그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믿음의 도전을 줄 분들, 뜨거운 분들을 코너로 모셨는데요. 귀한 분들이라서요, 바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물,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바로 코너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출석 체크도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미네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송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전도를
1: 부탁해.
0: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도 듣고요, 전도 방법도 공유하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또 포항극동방송 25주년을 맞아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힘씁니다. 오늘도 정말 귀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전도팀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요, 기존에 나왔던 분들과 다릅니다. 나이가 달라요. 청년분들입니다. 이렇게 청년 전도팀이 나오신 건 처음인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 전도단 모셨는데요. 저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과 또 청년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함께 오셨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는 죽장 쪽에 정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상국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박수로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청년분이십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영남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정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정수환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잘 귀 기울여 주세요. 자매님.
4: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홀랑입니다. 지금 21살이고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2학년 네,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 모셨는데, 자매님,
4: 네,
0: 우리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시라고요?
4: 한국인 아닙니다.
0: 한국인 아니세요? 어느 나라 분이시죠?
4: 저 몽골에서 왔습니다.
0: 나 몽골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4: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다음에도 모신 분 기대되죠?
5: 안녕하세요. 연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1학년 재학 중인 몽골에서 온 유학생 안호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안호중 자매님. 안호중 자매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국에?
5: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0: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국어에 유창할 수가 있나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홀랑고 자매님은
4: 네,
0: 얼마나 되셨을까요?
4: 안호진 참여랑 같이 와서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0: 이야,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신다는 건 전도팀에서 좀 활동을 하셔서 는 것도 네, 있을 것 같은데.
4: 그런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4: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몽골에서 오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의 현장에 앞장서고 계신 홀랑고 자매님 그리고 안호징 자매님 모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 신명자입니다. 경산에서 성삼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2: 반갑습니다.
0: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지금 영남신학대학교 학생이시라고요?
6: 네. 네. 만학도입니다.
0: 만학도. 1학년이신가요?
6: 네, 신대원 1학년입니다.
0: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또 전도단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드렸는데, 또 각자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학의 길을 앞으로 걸으실 분들

0: 계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쓰나미 전도팀 어떤 전도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쓰나미 전도단은 2011년도에 만들어진 전도단입니다.
0: 네.
1: 제가 그때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해에 만들어진 전도단입니다.

0: 하고 제가 재학 중에도 늘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네. 지금도 매주 화요일 6시 40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교실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네. 또 식사를 하고는 다음에는 다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와. 전도 용품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다 시켜요.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단순하지만은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16년이 됐지만은 이 훈련이 한 수백 명이 받고 네. 지금 각자 사역지에서 전도의 불을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서남이 전도단들이 우리 전도팀들이 학생들이 정말 세계에 불을 붙이는 반드시 그 사역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0: 감사합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쓰나미 전도팀이 어떻게 돼서 쓰나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부터 앞으로 또 어떻게 전도가 네, 기대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왜 쓰나미 전도인지 목사님께서 처음에 좀 설명을 해주셨나요?
2: 네. 처음에는 설명이라기보다 그냥 눈치챘어요.
1: 네,
2: 처음에 쓰나미 이 쓰나미 그 파도처럼 이게 현장 사람들에게 네.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스며들게 다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크게 딱 그런 느낌이 바로 왔어요.
1: 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진짜. 안호징 자매님은 이 쓰나미 전도단 딱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쓰나미 전도팀에 함께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3: 저는 처음에는 이제 훌랑이 먼저 친구가 먼저 쓰나미 전도장 한번 갔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같이 갔는데 저는 원래 전도 이제 교회도 다니고 또 섬기고 그렇지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1: 오.
3: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쓰나미 전도단 들어감으로써 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로
1: 네.
3: 들어가자마자요. 전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와닿았었어요.
1: 들어가자마자
3: 네.
1: 그 현장에서 뜨겁게 전도하는 현장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요?
3: 맞아요, 맞아요.
1: 와, 네. 우리 또 어떤 마음으로 합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수환 형제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쓰나미 전도팀에 함께 하시고 계신 걸까요?
4: 저는 일단 학부 1학년 때 한 네. 형님의 권유로 쓰나미 전도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 그 형님이 목사님은 아니시죠?
4: 아닙니다.
1: 네.
4: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1: 네.
4: 저한테 수아나 회무침 먹으러 갈래?
1: 목사님 아니신 거 맞죠?
4: 아닙니다.
0: 네.
4: 그래서 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회무침 한번 먹어보자 해서 갔는데 지금까지 회무침을 먹고 복음 전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은혜네요. 그 회무침이 보통 회무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0: 매주
1: 네.
0: 이 회, 뭐 족발, 뭐 닭찜, 뭐 늘 그 반찬을 해서 올라가서 이 학생들하고 먹고
1: 네,
0: 전도 현장을 나갑니다.
1: 누가 섬겨주세요? 음식은?
0: 우리 교회에서 다 섬겨요. 정자교회에서.
1: 야, 대단하시네요. 네. 정자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시고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따봉을 계속 날리고 계세요. 밑으로 최고를 날려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또 분위기가 좋을지 네, 예상이 되네요. 우리 신명자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쓰나미 전도팀에 함께 하게 되셨을까요?
5: 저는 이제 학부 1학년 때
1: 네.
5: 밥을 먹으러 오라 해서 갔는데
1: 또 밥이에요?
5: 예. 그러니까 선배들 회의하는데 오라 그래서 갔다가 갑자기 회장이 돼버리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회장으로 우리 쓰나미 회장으로 있다가 예. 그래서
1: 네.
5: 우리 수환 전사님 회장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 회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회장님으로 지금 3년 동안이나 섬기셨군요. 네. 네, 다들 계기가 밥도 있고 친구 따라서 마음을 또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귀하십니다.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분들, 청년분들, 또 전도사님들 응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스마트

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말고 오늘은 문자 샵 9030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박상국 목사님, 정수환 형제님, 그리고 홀랑고 자매님, 안호진 자매님 두 분은 몽골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명자 전도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 우리 몽골에서 오신 홀랑고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제 기억에 남는 딱 전도 경험이 있는데 딱 지난 학기를 시작하면서 네, 편수대로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단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0: 네.
1: 네, 편수대로 전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학원을 끝나고 마치고 딱 집에 가는 길이었던 학생들이랑 만났는데
0: 네.
1: 그때 신약 성경, 이게 작은 신약 성경과 그리고 건빵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0: 네.
1: 바로 갑자기 던지면서 웃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0: 학생들이요?
1: 네. 그러면서 바로 네. 뜬금없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0: 네.
1: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0: 네.
1: 그래서 단순히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거절해서
0: 네.
1: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부흥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깊이 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서 또 전도 현장에 더욱 힘쓰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거 보면서 바로 이제 기도하고
0: 네.
1: 완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이 학생들 하느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0: 네.
1: 진짜 그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0: 네.
1: 진짜 기도하면서 와, 그럼 내가 더 나아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0: 네.
1: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이러면 진짜 힘쓰게 진짜 그 쓰나미처럼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크게 되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자매님은 근데 몽골에서 오셨잖아요. 네, 몽골에서도 네. 하나님을 믿고 계셨고
1: 네.
0: 영남 신학대학교로 오신 건가요?
1: 네, 저 모태 신앙인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0: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몽골 분이신 거죠?
1: 네.
0: 와를 어떻게 이렇게 1년 안에 전 계속 그게 신기해요.
2: 아빠도 영신 영남 신학대학교 선배님.
0: 정말요? 네. 그렇게 많이 오세요 몽골에서?
2: 몽골
1: 그렇게 많이 오지는
2: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요.
0: 유학생들이 많이 계세요. 또 새로운 얘기입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 한 분이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자 전도사님.
3: 며칠 전에
0: 네.
3: 울산의 남준 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0: 네.
3: 거기를 가면서 어떤 분이 갑자기 밤을 주셔가지고 밤을 먹고 저는 밤. 감사해서 성경책이랑 전도물품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만든 찬양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0: 네.
3: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놀라운 찬양을 따라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0: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요.
3: 예, 예. 그래서 성경책도 받으시고
0: 네.
3: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거절했던 분들도 찬양을 듣고 물품을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0: 네.
3: 그리고 또 너무 감사했던 건 이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찬양 전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 많은 시간들 코로나 때 실은 시작했거든요. 찬양 전도를.
0: 찬양 전도를 그럼 이 영남 신학대학교 전도팀에서 다 같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3: 지금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건 제가 혼자 나갔던 건데 코로나
0: 네.
3: 때
0: 네.
3: 혼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거든요.
0: 네.
3: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갇혔던 시간들이 밖에 나왔다가 뭐 이상한 노래를 누군가 와서 부르는데
0: 네.
3: 그걸 들으시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코로나 때 나는 사람들이 격리

0: 헤드에서 듣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올 거란 생각하고 나갔지만 오히려 거꾸로 박수를 받는 놀라운 일들을 겪었고요.
1: 진짜 감사하네요.
0: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처음에 막 무당들이 굿하고 이랬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자리를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울산에서 경산에 공부를 하다 보니 경산 쪽에 전도를 좀 힘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울산 가서 다시 이제 버스킹을 또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참 엄청나다라는 걸 느끼죠. 그 안 믿는 분들에게 그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찬양이었습니다.
1: 그분들이
0: 와서 춤을 추시고 같이 박수를 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1: 아멘. 또 이렇게 귀한 전도 방법 찬양으로 전도한다 공유해 주셨어요. 좀 궁금한 게 우리 영남신학교 쓰나미 전도팀이 다 지역이 달라요. 지금 심원하시는 교회도 다르고 그러면 주로 어디서 전도를 다 함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 그 전도는 이 신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훈련시키는 목적이라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뒤에는 그 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 3주 아파트 공원처럼 생긴 그 단지에 가서 장소는 매주 똑같은 장소지만은 주마다는 늘 사람이 바뀌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전을. 그래서 삶에서 늘 전도하라고 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야, 목사님께서 또 전도 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형제님 기쁘시죠?
3: 기쁩니다.
1: 환하게 방금 웃으셔가지고 저희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인터뷰 이어갈게요. 저희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또 축복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샵 9030으로 마음껏 보내주세요.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이곳에 영남신학대학교 회장님이 오셨어요. 누굴까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1: 접니다.
0: 네, 우리 형제님께서 영남신학대학교 회장님이시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영신대 입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제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이제 모교의 권사님이랑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0: 네.
1: 살아가고 싶어서 이 영남신학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런데 전도팀에도 지금 열심을 다하고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회장이 이 쓰나미 전도팀에 합류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처음에 아까 전에 물회 얘기를 하셨지만 물회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전도팀에도 계속해서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0: 네.
1: 그 받은 사랑을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은 이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 사랑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이제 전도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쓰나미 전도단에서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네, 형제님께서는 좀 이렇게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지금 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전도팀에도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자랑을 누구보다 가장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 맞습니다.
0: 네, 회장님이시니까 그렇죠?
2: 네.
0: 네. 한번 영남신학대학교 자랑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영남신학대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또 지상 명령의 이 전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 예배와 기도와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세워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멘입니다. 역시 신학대학교 한번 우리 자랑했으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곳에서 또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우리 쓰나미 전도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전도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학생 때 솔직히 과제도 있고 좀 분주하잖아요. 분주함으로 좀 전도가 오늘은 좀 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3: 네, 저는 분주함 때문에 전도가 괜찮았다는 적은 없지만 네. 망설였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0: 망설였던 적.
3: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제 말투가 어떨까. 그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0: 네.
3: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전도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그 더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 전도하면서.
0: 네.
3: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이 또 요새는 이제 각자의 할 일이 많고
0: 네.
3: 또 요새 좀 너무 많이 개인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0: 요즘 세대가요.
3: 세대가 네. 개인주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0: 네.
3: 저도 이제 그거를 또 좀 뒤돌아보니까 저도 좀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으면 어떡하죠?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0: 네.
3: 제가 바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이 삶의 이유는 복음이니까 그리고 단순히 전도는 시간이 뭐 있을

0: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유가 없어도 우리가 그 복음에 힘써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살아가고 또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 네. 우리 네. 안호징 자매님께서 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몽골에서 오셨어요. 그 몽골에서 그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걸까요? 같이?
0: 아니요. 저는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저는 언니 두 명 있고 네. 있는데 저는 집에서 믿음의 1세대예요.
1: 약간 그 나머지 이제 가족분들은 불교신 걸까요?
0: 불교는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못하지.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1: 네. 그러면 믿음의 1세대로 지금 혼자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0: 네.
1: 그 허락을 해주셨어요?
0: 네.
1: 와,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0: 그쵸, 그거 참 은혜죠.
1: 네. 여기서 또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계시는데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타지에서 이렇게 전도팀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네, 저희가 아멘. 감히 예상할 수 없는데 옆에서 네. 보시는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우리 두 분 몽골에서 오신 두 분을 볼 때
2: 두 분을 봤을 때 우리 홀랑과 안호징이 네. 작년에 우리 영신이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새벽기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1: 아 네.
2: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옆 교회 전량제일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하더라. 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1: 네.
2: 그러면서 우리 서남이 전도하고 이어지고 요즘 또 가면은 네. 이제 건빵을 또 세 봉지 가지고 가요. 가서 우리 네. 한 봉지는 전도하고 두 봉지는 이 학생들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도를 합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래서 유학 온 우리 홀랑고 안호징 이 전도 불이 있어서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1: 네, 새벽 예배 끝나고도 전도를 하신다고요? 네.
2: 지금 이야기.
1: 와, 그럼 또 전도를 하기 위해 새벽을 더 깨우는 이유도 있으실까요?
0: 이제 저는 방학 때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방학 때 그 스나미 전도당 언니도 한 명 있는데 그 언니 언니랑 같이 두 명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전도했는데 그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기쁨이 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기쁨을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에 저녁에 또 전도하고 수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전도해요. 다 같이.
1: 진짜 대단하십니다. 쓰나미 전도단의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을까요?
2: 보통 한 열 몇 명?
1: 열 몇 명?
2: 열 한 두 명에서 한 열다섯 명?
1: 다 이제 청년분들이 많으신 거죠.
2: 다 지금
1: 거죠.
2: 밖에 학생들도 있고
1: 네.
2: 다 학생들이.
1: 와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다섯 분만 모셨지만 같이 오셨습니다. 전도팀 조끼를 입고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네, 우리 쓰나미 전도팀 참 귀한데요. 앞으로 쓰나미 전도팀이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시는지 또 전도팀만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제가 이제 쓰나미 전도단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이 비전은
1: 네.
3: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 아멘.
3: 제가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1: 어떤 말일까요?
3: 태풍이 와도 짜장면은 배달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1: 아멘.
3: 그래서 이 물론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1: 네.
3: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1: 네.
3: 제가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와, 우리 형제님 태풍이 와도 배달부들은 예? 이제 또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보면 배달하는 거잖아요. 너무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시나요?
2: 네, 맞습니다. 영신 전도단을 하면서
1: 네.
2: 태풍에도

0: 전도를 나갔습니다. 요수 믿고 나갔어요.
1: 우비를 믿고.
0: 네, 선배들은. 네. 그래서 저는 태풍 때는 우산 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옷을 준비해 놓으세요.
1: 네.
0: 그래서 정말 태풍에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1: 아, 네. 아멘.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일기가 안 좋은 날 나가 보셔서 더 은혜 받은 경험이 혹시 있다면 나눠주세요.
2: 네,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었는데
1: 네.
2: 외국 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1: 근데
2: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찬양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2: 이분들이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1: 네. 오,
2: 그래가지고
1: 외국분인데.
2: 오히려 한국어로 말하면서 이게 뭐냐고 묻고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이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다고 멈추면 만나야 될 사람들 못 만나지만
1: 네.
2: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면 반드시 그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1: 아,
2: 오늘도
1: 네.
2: 여기로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책을 나눴는데 한 친구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멈췄더라고요.
1: 네.
2: 걔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예배를 멈춰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1: 네. 삶 속에서 그냥 이제 하나님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 또 축복의 댓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갈게요.

0: 네, 전도를 부탁해. 이 시간은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분들과 또 함께해서 이 시간에 또 젊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에게 전도란 빠지지 않는 질문인데 학생들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한 분씩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정수환 형제님, 학생회장. 정수환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전도란 땡땡이다.
1: 나에게 전도란 사랑의 배달입니다.
0: 이 배달을 참 좋아하세요. 역시 아까도 짜장면 배달 말씀하시고 볶음 배달 말씀하셨는데 배달 많이 시키세요, 평소에?
1: 네, 자주 먹습니다.
0: 네, 그래서 더 이런 삶 속의 비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배달,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1: 이제 태풍이 와도 짜장면을 배달하듯
0: 네.
1: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싶은 마음은 저에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고
0: 아멘.
1: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우리가 배달하는 이한 끼의 음식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저는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육의 양식은 한번 배고프면 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났는데 영의 양식은 영원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홀랑고 자매님께서 나에게 전도란 땡땡이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2: 네, 나에게 전도란 초대입니다.
0: 초대.
2: 네.
0: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2: 이렇게 전도는 그냥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그냥 전달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0: 네.
2: 제가 경험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이제 나누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 아멘.
2: 물론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0: 네.
2: 사랑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지만 또 앞으로 제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아멘.
2: 네.
0: 와,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몽골에서 오신 홀랑고 자매님께서 나에게 전도란 초대다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항상 초대를 그러면 초대장을 내밀고 계시는 거네요.
2: 네.
0: 네, 이렇게 매주
2: 예수님
0: 화요일 저녁.
2: 믿으세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안호징 자매님께서 같이 몽골에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전도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전도란?
3: 거룩한 오지랖이다.
0: 거룩한 오지랖이다. 아니, 한국말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지랖이라는 표현도 하시고, 근데 그걸 또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3: 근데 원래는 오지랖 단어는 몰라서 하는데
0: 네.
3: 이제 제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오지랖 이렇게 한마디로 할수 있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0: 야, 전도사님 건강하시나요? 네, 오지랖. 거룩한 오지랖.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네.
3: 전도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이제 삶을 관심을 가지고 또 먼저
0: 네.
3: 다가가는 일이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영혼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저에게는 거룩한 오지랖인 것 같아요.
0: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조금 공감하시나요? 나는 좀 오지랖이 넓다. 목사님 어떠세요?
4: 매주 우리 월목은 죽도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0: 네.
4: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정말 전도를 하면은
0: 네.
4: 그렇지만은 전도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는 기뻐요. 시원하고.
0: 네.
4: 그래서 아마 정말 영적으로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0: 그쵸.
4: 정말 예.
0: 네. 이게
4: 단순하고.
0: 사실 네. 쉽지 않은 길인데.

0: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또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우리 안호진 자매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지랖. 혹시 이 말씀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오지랖. 여기서 누가 말씀해 주신 걸까요?
1: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따로 찾아봤는데 네.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고 찾아봤는데 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있어가지고
0: 본인의 성격을 어, 네. 네. 재밌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0: 아, 네. 거룩한 오지랖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음으로 우리 신명자 전도사님 나에게 전도란 땡땡이다. 궁금합니다.
2: 나에게 전도는 사명입니다.
0: 사명입니다. 네, 아멘.
2: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네. 말씀을 가르치시며 공생애를 사셨죠. 네. 저희 신랑 되시며 구원자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아멘. 영혼 구원을 힘쓰셨습니다. 네.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사랑하셔 당신 생명을 내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입니다.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전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나에게 전도란 땡땡이다. 궁금합니다.
3: 나에게 전도란 네. 행함이다.
0: 행함이다. 행함.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3: 우리 저 학생들도 전도를 리더를 하고 포항에서 이제 평신도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리더를 하는데
0: 네.
3: 전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시간이 내어야 하고
0: 네.
3: 그리고 전도는 아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는 것에 그러면은 항상 우리 악한 것에 속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야 되는 거고
0: 네.
3: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0: 네.
3: 반드시 행하는 믿음, 하는 것, 시간을 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3: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행함, 전도는 행함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도를 부탁해 코너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했는데요. 더 다채롭고 풍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 다음에 또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따로 인터뷰를 또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전도사님.
2: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2: 부족하지만 전도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전국으로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모이고 이러는데 그 찬양이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호진 자매님 어떠셨을까요?
1: 저는 다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파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기 있는 멤버들이랑 또 거기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멤버들을 다 같이 한 성향으로 이끌어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적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감사하고 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이 제일 큰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네. 만남의 네. 축복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전도팀에 함께 하신다고.
1: 아, 맞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홀랑구 자매님 어떠셨나요, 오늘?
4: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0: 네.
4: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방송을 통해 또 듣는 그 사람들에게 또 이 전도 라는 이 주제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실천해 볼까 교회에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홀랑구 자매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수환 형제님 어떠셨나요?
5: 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극동 방송 분들과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0: 네.
5: 또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0: 네.
5: 너희는 이제 한국교회 획을 긋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0: 아멘.
5: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0: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2: 네, 저는 한번 교회 쪽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불조심 그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저 마음에는 담뱃불 하나로 온수한 천지를 태우는데 정말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받으면은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세계를 불을 붙이는 사역자가 나오겠다. 정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전도단에서 우리 신학대학교에서도 정말 세계에 불을 붙이는 사역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수환 형제님, 그리고 홀랑고 자매님, 안호징 자매님, 신명자 전도사님, 그리고 박상국 목사님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의 전도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청년분들 전도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쓰나미 전도팀과 함께했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는 여기서 맺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복음을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승리는 군사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그의 능력도 무기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더 자신감과 담대함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안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안전과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보호장치가 있으신가요?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재물, 현재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평생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 속에 놓인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 되어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좌절감,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인가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답답함, 영적 나태함, 식은 열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좋은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 참 좋은 가을 날이 지속되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참 좋은 교회를 꿈꾸며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교회를 꿈꾸며 할 때 이 교회가 빌딩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죠. 가끔 이렇게 매스컴에서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그거 들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뭔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주일 교회 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뭔가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지 못할 때 그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뭘 하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녀 호랑객교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남녀 호랑객교 믿으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갈 때가 7시 전후가 됩니다. 7시 전후 교회를 빠져나가면 교회 이 정문 앞에 그 포스코로 출근하는 분들, 항운노조 증원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여러 무리가 거기서 매일 아침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매일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우리 통일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저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교회 주차장은 외부 차량들로 인하여 시끌벅적하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차량의 대부분은 여기 상대 상거리 밑에 중증 장애인 어떤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자녀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태워가기 위하여 오후 5시가 되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자녀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로비에서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매일 오후 5시에 동일교회를 드나들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에 교회 카페를 이용합니다. 저들이 카페에 들어오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들의 마음속에 동일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될까? 카페에서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일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외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과 시선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 생각들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위에 더 위에 올라가면 25절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어떤 율법 교사 율법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참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 자유와 영원한 행복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경 박사 아이가, 교사 아이가, 선생님 아이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해라. 그래 하면 그게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살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약간 나타내려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또다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좀 깊이 하기 위하여 어떤 비유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았고 옷도 벗겨져서 거의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다. 봤지만 피하여 그냥 갔다. 그리고 나서 한 레위인이 거기를 똑같이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이 사람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 가까이 갔다. 불쌍히 여기고 피를 너무 흘리니까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이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러면 될 건데 좀 유식하다고 자비를 베푼 자니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힘주어 눌러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었을 때에 누가 레위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제사장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성경은 정확하게 36절에 너의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이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보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내 이웃이야 이렇게 고백했듯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이웃, 레위인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나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카페를 찾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교회 좋지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는 그분들이 카페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느낌으로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교회네, 참 좋은 이웃이네, 참 좋은 이웃이 우리 옆에 있네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차장에서 자녀들을 태우고 가는 그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차를 댈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매일 여기다 대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드나들고 로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느낌이 아, 동일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가 좋은 이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마음을 가져야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매일 교회 앞에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그분이 그분들이 늘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네. 참 이 교회가 편안하네.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하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성경은 3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길로 지나갔어요. 그를 봤어요. 그가 누굽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를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 내 바쁜데. 아, 이거 거추장스러운데. 빨리 가서 내 제사 집전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아이고, 내가 뭐 이러면서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 레위인,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곳에 이르렀어요.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를 보았어요.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아, 이거 안 됐네. 아, 이 사람 힘드네.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성경은 피했다 그랬어요. 막 피했다. 피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렀어요.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있는 그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를 보았어요. 보았어요. 보면서 첫 번째 감정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이 마음이 안 왔을까요?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저는 이 35절에 이렇게 그 첫 단어가 탁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한 걸 보아서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와 하룻밤을 같이 주막에서 지새운 거죠. 끙끙 앓고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괜찮아요. 많이 안 아파요. 견딜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룻밤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튿날 이 길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지불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품삯이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데나리온, 35절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여러분 우리의 하루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를 주막 주인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하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냥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힘든 사람을 보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도 피하고 제사장도 피하는데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겨 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헬라인들은요, 이게 마음이 이게 감정이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에 이게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링크 조마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뭉클해지고 아 불쌍하다라는 이 마음을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크 조마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e이라는 것은 함께, passion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come, 함께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어쩌다가 강도를 만났을까? 나도 만날 수가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살 수 있겠다. 함께 하룻밤을 그 주막에서 함께 고통을 넘기며 그 상처를 감싸주었던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네가 강도 만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절대 좀 피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좀 가까이 가서 좀 마음을 나누고 그 상처를 부듬에 안고 하룻밤이라도 아프제 힘들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시선이 있는 교회가 정말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교회 아닌가?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강도 맞는 자, 힘든 자가 있을 때 피하지 않는 것, 돌아가지 않는 것,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주막에 함께 머무는 것,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가끔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산천을 쳐다봤던 그 시선, 예수님이 맞았던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이렇게 상상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의 동네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삭개오 세리장, 동네 사람들도 비난받는 그 세리장,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시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여리고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저놈의 세리장 여 만데 왔노? 저 세리장 저거 우리 민족의 저거 매국노 매일 세금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친 저 어른 올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네가 왜 거기 있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 삭개오의 그 시선. 여러분 평생을 여리고 동네에 맹인으로 살았던 바디메오,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찾아가서 바디메오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마음으로 대화하고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 시선, 눈빛.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을

0: 줄지도 모르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둘러서 있으니까 덜덜덜덜덜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저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것 온갖 욕을 하면서 돌을 들고 칠려할 때 예수님의 시선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위에다가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노? 본래 그런 여인이 아닌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 이런 시선이 오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오늘 사마리아의 시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매어줍니다. 싸매어줍니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드러붙이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웁니다. 가까운 주막을 찾습니다. 방을 얻어서 그 사람을 눕힙니다. 하룻밤을 이 사람과 지내면서 씻기고 닦이고 이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는데 여기 두 데나리온의 돈이 있어. 내가 올 때에 돈이 들면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하오 하고 떠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통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41주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동해안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달려오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이 지역을 감싸고 어떤 마음을 있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우리의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일교회가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통일교회 괜찮은 교회야, 참 좋은 이웃이야, 이런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겠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손발이 있어야겠사온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이 지역에 강도 만난 자들, 상처 입은 자를,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함께 이 시대를 개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위 전 세계를 바라보면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의 상처를 함께 싸매고 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리하심 감사 공개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그리심힐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공개방송에는 가족치료와 상담이론의 전문가이신 포항대학교 장영란 교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우리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기타 연주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감사 고백도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참석하시는 선착순 70분께는 세 분당 화덕피자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감사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감사,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그리심히에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공개방송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 가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또 다른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구별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이란 뜻이 있고요. 하나는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의미는 즉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하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와 또 불확실성으로 허둥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시간 평안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며 찬양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의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시고요. 이상혁의 감사해. 옹기장이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 가운데 두려움을 버리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하실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성령님의 따스함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 라마보시벤의 음반에 있는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얻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시면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히 꾸며갈 수 있습니다.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올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창문이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부워십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양은요, 이윤하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 들으시고요, 꿈이 있는 자유의 마음 다해라는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손꼭 붙들고 우리 또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죠.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때로는 애국심과 더 가까웠고요. 때로는 종교적인 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 앨범 가운데서 나의 죄를 씻기는 들으셨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죄와 구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조금 뭐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그냥 이 복음으로 인한 어떤 우리의 삶에 윤리적인 설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윤리적입니다. 더 도덕적이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설교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라져 버리고 자꾸 다른 내용들이 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내용들이 더 많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정말 필요하죠. 그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죄와 구원, 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네,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반복되어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히스플레인 앨범 가운데서 새 힘 얻으리 들어졌습니다. 사회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하고 게임하는 거 외에는 즐길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 외에 다른 것에서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세세하게 뭐 하는 것들이 많지만 보편적으로는 술과 게임에 갇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특히 이 게임 중독, 또 휴대폰 중독이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짧은 영상을 보잖아요. 쇼츠 같은 거, 짧은 거. 십몇 초 안에, 20몇 초 안에 기승전결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쾌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얻었던 결과를 볼 때의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성취감을 얻으려면요, 뭐 자격증 하나를 딴다고 해도요,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번만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게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는 데는 꽤긴 시간이 걸리는데, 휴대폰이나 게임은 짧은 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게임하면 이기거나, 뭐 레벨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짧은 만족,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인가 성취감을 얻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길게 봐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제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 직장 다니다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좀 애쓰고 버티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요즘 설교를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25분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이 시간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요, 휴대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집중력 자체가 쇼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진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런 시대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10년씩, 20년씩 기도하는 거,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볼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예수 닮기를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조금 힘들고 불편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부터 이제 뭐 선교지를 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었죠. 아주 시골 교회. 그 당시만 해도요. 요즘은 시골 가면은 다 시골도 좀 신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청년들이요.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은 화장실을 못 가요. 더러워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시골에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지도 좀뭐 이렇게 좋은 선교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교지는 좀 정글 안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가요.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명,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리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편안함에 완전 푹 잠겨버리면

버려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비겁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불편한 것도 좀 참을 수 있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렌팅 앨범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우리가 손해본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로 모십니다. 사무엘 하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압살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참 다윗이 슬퍼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윗의 슬퍼하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터인데, 아마도 이러한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함이 참으로 많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의 울음이, 참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장 19절로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그가 슬퍼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마하스의 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가지 말라는, 상 받지 못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23-24절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다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하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그랬습니다. 홀로 달려오는지라. 이 구절을 읽고 있는 누구나 그 애처로운 광경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미기성경왕의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이 뭔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두 가지. 아니었으면 하는 소식도 있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식도 있을 거예요. 반란군들이 점령되었으면 하는 소식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아들은 무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식을 기다리는 애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겠죠. 아마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만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다윗이 아히마스에게 물은 한 가지 질문은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필히 전해야 할 소식은 모호하게 한채 뒤에서 올 구수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히마스의 처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아히마스가 처신한 그 처신의 그 진정성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는 제사장으로서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다윗에게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즉, 전쟁의 승전보다는 자신이 전하되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비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쁜 전가를 주는 자가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러한 술수는 제사장의 신분에 더욱 모욕적일 뿐이었죠. 그렇죠. 31절을 봐보세요. 구스 사람이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압살롬에 대한 안부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최고 관심은 누가 전쟁에서 이겼느냐가 아니라 압살롬이 무사한가 하는 거였습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구스 사람은 정확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고하게 되죠. 혹자는 이처럼 처절한 아픔을 안겨준 다윗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다윗에게 휘두르신 채찍을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충분히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8장 마지막 절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 참 아버지의 마음이 백번 이해가 돼요. 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죄 때문에 진노를 받고 있는 자기 그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픔을 당하였던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시가 이보다도 함축적인 사람의 마음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18장을 정리하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그가 죽자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윗에겐 압살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어갈 때 그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한 후 궁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다윗의 신복들은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장차 내가 그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는 내게 돌아올 수 없거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 그와 만나는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터질 듯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다윗을 비통하게 했다고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매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통감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으며 압살롬이 그 사실의 증인이 된 셈이 되는 거죠. 아울러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자신의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자신의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다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슬퍼한 또 하나의 원인은 자신의 기대가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의 왕위를 계승시키려 하였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싫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그 아들로 하여금 차기 왕을 삼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죠. 슬픔에 젖은 다윗의 상태가 실로 심각한 것이어서 심지어 요압마저 그를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날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좀 대승리의 날 아니겠어요? 축제의 날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날이었다고요. 오히려 그것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3절을 봐보세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뭐 좋아하고 뭐 싸움에서 이긴 그러한 상 받고 하는 그런 건뭐 어림도 없는 거예요. 되레 패한 군인들처럼 조용하게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패잔병처럼 풀이 꺾여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은 그들의 왕인 다윗이 비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4절 봐보세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애절한 부르짖음입니까? 비록 다윗이 무능한 아버지였다고는 하나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아주아주 아주 진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던 것이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관해서 몇 가지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더 이상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절, 6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뭐이 요압 장군이 상당히 그 불편한 심정을 왕에게 아뢰고 있어요. 이 요압의 이러한 말은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승전이 어찌 다윗에게 위안이 될수 있었겠어요?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어찌 보면 원수죠. 지금 상황으로는요.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 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상심해 있는 것을 위로하는 대신 지금 신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으로 인해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윗의 반응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 반란을 주동했던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왕이 어느 때보다도 자기 아들이 그 반란자이지만 죽었으니까 가장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왕은 요압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 성문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베풀어준 충성심에 깊은 감사를 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시에 그에게로 가 그의 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따라서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물론 유다 지파 내에서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변절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잘못을 사실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지금 깨끗하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환영하게 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이 도망할 때 그를 저주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런 그도 지금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여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0: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종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과거를 자기를 저주했던 그 과거에 자기를 저주했던 이 시므이도 용서해 주게 됩니다.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알진대 어찌 시므이와 과거 잘못에 연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에 복귀시켜 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만족스럽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내가 어찌 시므이 같은 연약한 백성과 과거 언사로 인해서 오늘의 감사와 기쁨의 도를 가감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사소한 문제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상대방의 부당한 언사에 즉각 같은 식으로 응수하는 것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가족으로 인해서 아마 상심했거나 그들에 대한 미움으로 평강을 잃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잊으시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 낙심하지 말고요, 그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기에 행복한 그러한 귀한 시간이지 않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반란군이 패배하고 압살롬이 죽은 뒤 사독의 아들인 이 사람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님을 알았던 요압은 그를 보내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히마아스, 2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청취소감과 함께 샵 1069번으로 정답과 청취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후세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8세기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심우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어린 소녀 피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비 역시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피비가 언니들과 함께 이웃집에 과일 몇 개를 허락도 없이 따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며 혼을 냈고, 피비는 오랜 시간 그 죄에 대해서 울며 회개했고 한동안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기까지 됐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죄였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았던 피비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극동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그 문을 지나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전해드렸습니다. 예배로 부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깝지 않나.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고 드려야 하니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래 모습은 초대에 가깝지 않나. 하나님이 이리 오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 나아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감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그분께 나아갈 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밤그 문을 지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멈췄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사실 온 세상 참조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네,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집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울지 않게였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고 자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좀 몸이 덜 풀린 분도 있는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잠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시작. 하나 둘

스톤 게이트 뮤직의 멈출 수 없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가 투브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Elevation Worship과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for Mor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4554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B 준비하시니 부탁드립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4번 쓰시는 분께서 2학기에도 막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흔들리는 사춘기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하며 올해는 성경 통독을 자녀가 다시

도전해 보길 바래 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성경통독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못 해봤는데, 근데 또 말씀을 읽게 되면 읽을 당시에는 뭐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 외우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잠시 주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자녀분과 함께 도전해 보신다고 하니까 응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위대하신 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영국 맨체스터의 시청에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사랑에 빠진 캐닝 부부의 뒤늦은 결혼식이었는데요. 식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출입구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캐닝 부부가 무슨 일인지 싶어 찾아가 보니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부부 한 쌍이 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부부를 보자마자 캐닝 부부는 환호를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결혼식을 방문한 노부부는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공이었습니다. 평소에 왕실에 관심이 많던 남편 존 캐닝은 문득 평소 좋아하던 여왕님께도 청첩장을 보내드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왕실 측은요, 이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 거절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맨체스터 지역을 다니던 여왕은 미리 그 시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이후에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며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의대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날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매일 내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매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고요. 오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웬의 주 예수 대문밖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네, 결혼식에 여왕과 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신다면 야 이처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일 17일 토요일에는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총극장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시려고 할 거예요. 내일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놀이공간,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올해 사역표처럼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70년을 한결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전파 선교사 대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기공모전 시상식도 있고요. 음악회도 있어요. 오후 3시에는 세시봉의 음악회, 또 차지연, 뮤지컬 배우죠. 또 음악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피날레 무대로 저녁 6시에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오전 9시 반부터 7시까지 함께하겠다.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어느 때든 오시든지 놀이공간과 볼거리, 역사관, 예, 각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체험하시는 북한관도 있고요. 또 전파선교사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또 먹거리에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아이들 많이 데려와서 놀이관에서 아이들하고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보고 싶은 음악회도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저녁 시간이 선선하고 약간은 쌀쌀할 수 있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두툼한 겉옷이나 가벼운 담요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앨범 중에서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찬양과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청취자분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극동방송은 1초도 끊김없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하의 잔치가 벌어질 텐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잠시라도 와서 한번 들려주시고요. 축하대 해주시고 또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70년 동안 한결같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서울 한양대학교에 오실 분들 반갑게 만나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처지에 만족해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작은 죄는 금세 발견하여 크게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큰 죄는 보지 못함으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 역시 어떤 제한과 한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긍휼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여섯 멀씨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트 그먼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와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여서 예람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일까요?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은혜의 찬양들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이 흔들렸을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은 저희 강원 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의 FM 채널을 통해서 휴전선 이북에 북녘의 성도들에게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찬양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주 음성 외에는 성가 합창 버전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350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사 근처 마포에 사는 청년입니다 하시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길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말씀 앞에서의 찬양이 큰 위로가 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일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을까요? 또곧 출근하셔야 될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셔서 편안한 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수 담기를 주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1009 성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천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일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2시 반, 3시면 일어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 많이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으셨어요. 아마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바로 농사일하러 나가기보다는 기도하고 나가시나 봐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장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5편 가운데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5편의 고백.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 시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긴 창과 짧은 창을 빼어 나를 치려는 자들을 치시고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꾀하는 자들은 물러가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내 앞에 그물을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노려 구덩이를 팠으니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려 거기에 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내 모든 뼈가 마-

말하기를 여호와여 당신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당신은 가련한 자를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서 건지고 압제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를 착취자들에게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과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에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올려드린 후에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압제기라 압제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0: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원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혜경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그 문을 열어봤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송이 자매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1: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가장 영광이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배품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제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순탄치 않지만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붉은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찬송가처럼 회개와 용서를 똑똑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희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이번에는 연주 찬송으로 그 은혜를 묵상해 볼까요? 피아노 연주의 미카엘 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0: 태어나 가족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북송되어 교화서에서 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하셨습니다. 감옥문을 나섰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첫째 언니와 여동생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덟 식구 가운데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났고 둘째 언니와 남동생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둘째 언니와 남동생에게 제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먹을 것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산소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고 권했습니다. 또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었던 친구의 숙모도 찾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광산에서 6개월 동안 힘겨운 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저는 다시 한번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탈북은 살기 위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연길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은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0년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고 고집불통인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고난의 우연에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절망에 처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져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그 당시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믿음에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뜨리시라고 40년 동안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가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은 공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고집불통인 이 인간의 자아,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예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의 불신앙의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질이 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

0: 하려 함이라.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8세가 될 때까지 그는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깨어졌는지 나중에 그의 온유함이 이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모든 면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뒤에 다가올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8도, 강릉이 16도, 부산과 서울이 1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여수, 포항, 춘천, 평양, 개성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1도, 대전이 10도, 청진이 9도, 신의주가 8도, 함흥이 7도, 강계와 해산이 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6도, 부산과 대구, 제주가 25도, 대전과 목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강릉, 개성이 23도, 춘천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가 18도, 강계가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어전의 구름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오늘 하루 은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제아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10월은 채움을 향해 달리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서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들이 내년 봄을 위해 땅을 채우고 농부들의 곡식 창고에는 여름 내 땀 흘린 식량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며 겨울을 준비하죠.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풍요로운 계절이

계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후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과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라라. 여히엘라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 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

0: 를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역대상 26장에서 시작됐던 다윗의 성전의 책임을 맡은 성전 봉사 조직에 대한 계속되는 소개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제 성전 창고를 맡은 사람들 20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 창고 외에 기타 관리들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23장 3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23장 1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됐습니다. 거의 다윗이 40년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40년 끝자락에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우기 이전에 다윗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 그리고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5절에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찬양대, 이렇게 이제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대와 문지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의 조직들, 이것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조직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성막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왕권을 이제 성막이 이제 사실 옮겨가고 나중에 여호와에게가 다윗 궁전으로 오고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생기면서 사실 이제 레위인의 역할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례화하게 정교하게 잘 구성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다윗이 끝까지 힘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흐름 가운데 오늘 역대상 2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은 레위인의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히야. 이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 성물 곳간의 총 책임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 곳간 성물 곳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전 곳간, 성물 곳간. 그러니까 이 곳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다윗 왕가에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가가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의 개인적인 왕의 곳간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간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총 곳간이 이제 세 개가 이제 있는 게 되겠죠. 여러분 27장 25절에 보시면 27장 25절 여기 보면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왕의 곡간이 나옵니다. 자, 이것과 별도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슨 곡간이 있냐?

하나님의 전곳간, 성물곳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곳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헌금을 수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전 곳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성물 곳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구별된 물건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전쟁과 같은 것에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 전리품을 취해서 별도로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성물 곳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보면 라단의 자손은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다. 아,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여히엘리다 얘기를 하죠.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인데 이들이 바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 게르손의 자손, 게르손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곡간을 맡았다 그러죠. 자, 그 앞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곡간 22절 끝에 이제 맡게 됐고 여기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인 스부엘이 곡간을 맡았다 그럽니다. 여기 곡간은 무슨 곡간이냐? 아, 전리품을 담아두는 곡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스부엘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가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의 위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자라고 특별한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도 여러 레위인 중에 하나로 이곳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은 모세라고 해서 특별, 모세의 자손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서 특별히 전수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일환으로서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찬스, 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고 묵묵히 레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다 그럽니다. 자, 성물의 곳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23장 역대상 17절을 보시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게르솜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아들들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자,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게르솜의 아들 중에 17절에 우두머리 르하비아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는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아들이 르하비아가 있는데 르하비아는 딱 한 명, 엘리에셀은 딱 한 명 이제 자녀를 두었고 아들을 두었고 그런데 그 아들이 르하비아의 아들들이 심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심이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자손을 바라보는 관점은 적어도 3대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당대에는 자녀를 적게 주셨으면 그 3대째에는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하비아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들이, 손주들이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엘리에셀의 아들, 르하비아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을 보시면요.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물의 곳간을 보시면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 또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구별하여 얻은 성물들,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고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견자 사무엘과 사무엘 때 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왕, 그리고 아브넬, 부하 군대 장관이었죠. 그 다음에 수류아의 아들 요압, 요압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장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자, 이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 왕이 구별해서 드린 것만이 아니라 사울, 아브넬, 요압,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한때 마음이 있어서 드렸던 이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이 성물 곳간에는 온 이스라엘, 자, 이제 역대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온 이스라엘인데, 다윗 가문만이 아니라 사울 가문, 사무엘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이 성물들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 곳간에 있는 이 성물 자체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불하여 드렸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타 레위인들 관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기타 레위인들은 누구냐? 바로 성전 밖에,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렸고, 관원과 재판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일을 살펴보는 자 말고 별도로 6천 명이 누구냐?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원과 재판장의 역할도 크죠. 예,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헤브론 자손 중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이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느냐? 여호와의 모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일들, 또 행정, 세금, 왕국의 공적 임무, 외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방,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제 맡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됐고, 이제 요단 서쪽입니다. 요단 서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잘 세워져 가는 거였죠. 문제는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요단 동편의 조직이 갖춰지는데 언제 갖춰지냐면, 31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 다음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자, 여러분, 다윗 왕 몇 년에요? 40년입니다. 40년이면 다윗 왕의 통치가 거의 끝나갈 마지막 무렵입니다. 그때 마침내 용사들을 구해서 큰 용사를 얻었는데 총 2700명의 용사를 얻었고, 이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은요, 가운데 요단 계곡,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나뉘어지는 곳인데, 그곳을 잘 다스리려면 사실 서편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명이냐면 2700명, 동쪽보다 1000명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그리고 왕의 직무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게 다윗 말년에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그러죠. 구했다, 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은요 일꾼을 찾는 사람입니다. 왕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은 좋은 일꾼을 찾는 사람입니다. 40년에 마침내 일꾼을 세웠다는 건 뭐냐? 왕은 평생 좋은 일꾼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재를 확보하는 것, 인재를

0: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은 평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담임 목사의 역량으로 다 안 됩니다. 좋은 부교육자들이 잘 세워져야죠. 이 좋은 사역자들을 평생에 찾는 게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고 연락도 하고 또 찾아야 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부교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또 각 교회마다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많이 애를 써야죠. 이게 평생에 하는 과업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누가 참 좋은 일꾼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서 그래서 우리 목장에도 좋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좋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 찬양대에도 좋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전리품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로 여호와의 집에 전리품 일부를 드리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쟁취한 것들을 모두 자기들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자세를 눈여겨보며 묵상합니다. 한편 성전 밖에는 재판을 맡은 통치자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과연 균형 있게 서가는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네요. 안과 밖이 모두 든든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나라의 모형을 보며 저도 미약하지만 주의 나라에 실력 있는 문지기로 쓰임받고 싶다는 바람을 기도에 담아봅니다. 묵상에 따라 개인 기도 드리시죠.

아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만을 바란 이 통치자의 모습을 본받을 일로 적으면서 10월 16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일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십시오. 우린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침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샬롬.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변 이웃에게 도울 일이 생기면 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운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남동부교회를 섬기시는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참 이상한 새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평상시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는 하시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은 속도가 너무 빠른데 나는 왜 아직도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과 처지가 개선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재정은 정말 엉망입니다. 부자가 돼서 과소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원하는데도 도무지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나의 질병이나 가족의 기쁨

0: 상처는 점처럼 낫지 않습니다. 나름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고 자부하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 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고개를 드밀 때에 그 의심에 대해 들여다보기보다는 후다닥 마음의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믿음이 없어진 건가? 그러면서 마음의 뚜껑에 밀봉까지 해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다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시시때때로 덮어버리고 밀봉해버렸던 그 뚜껑을 밀치고 나오고 싶어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은 나중에 신앙에 자신 없으므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픈 아들을 둔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고픈 마음은 간절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기는 했는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 두려움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과 함께 불쑥불쑥 찾아오는 의심과 자신 없음이 교차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한 문장에 믿음과 의심이 함께 존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의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찾아들은 의심을 가두고 밀봉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들고 신앙에 자신 없음이 주인 노릇할 때에 누구를 찾아갈까를 분명히 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심과 망설임과 자신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의심이 드는 이 새벽, 우리에게 필요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의심이 고개를 불쑥 들이밀고 자신 없음이 나를 에워싸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질문들, 의심들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까지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1: 지금까지 성남동부교회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히브리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요. 예를 들면 한글을 만드신 성군 세종대왕, 신사참배 끝까지 항거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은 사랑의 원자 딴 손양훈 목사님, 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표현되지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미국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 사람들은 단 한 줄로 기억한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라고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생전에 무척 힘들고 괴롭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무척 겸손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늘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 이런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장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두 종목 모두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결정적인 차이는 장대의 유무입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오직 자신의 근력과 기술만으로 뛰어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현재 남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2.45m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장대 높이뛰기는 긴 막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6.3m로 높이뛰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장대를 붙잡을 때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70년간 극동방송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장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전도의 도구를 주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말씀은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극동방송이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어 주님의 복음을 쉼없이 전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강하게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험한 시험물 속에서 테너 이다위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 하늘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리하심 감사 공개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그리심힐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공개방송에는 가족치료와 상담이론의 전문가이신 포항대학교 장영란 교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우리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기타 연주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감사 고백도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참석하시는 선착순 70분께는 세 분당 화덕피자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감사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그리심 희엘 포항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공개방송 그리하심 감사 황금빛 가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같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과 믿음 그리고 그릇을 따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예수님만 믿으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것처럼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삶 위에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장자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유월과 장자의 축복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통치권은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 족보를 따라서 인류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에게 맡기신 장자의 축복, 상속권 이 살펴보면서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담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기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증가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더하는 복을 받았으며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담을 뛰어넘는 말이 아닙니다. 장애를 넘고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담 앞에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49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담을 뛰어넘는 역사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 근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불교 신자였던 시장님과 담당자를 움직여 건축 허가를 받게 하신 것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유적지 500m 안에는 준공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m로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도의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땅을 파면 기와 조각이 나와서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메트리스 공법, 일명 방석 공법이라고 하는 그 기초 허가가 났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메트리스 공법은 우리 교회가 1호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수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맏아들에게 주어지는데 맏아들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라면 혹시 모를까? 왜? 형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둘째, 셋째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번째 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환경적으로도 수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어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은 오히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형들은 은 20개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더 아픈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높은 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높이 쳐져 있습니까? 죄의 담이 있습니까?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높은 담을 쌓아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죄의 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생각의 담에 눌려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짓누릅니다. 건강의 담이 있습니까? 경제의 담이 있습니까? 관계의 담이 있습니까? 상처의 담이 있습니까? 배신의 담이 있습니까? 억울함의 담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담을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립 49주년을 맞이한 우리 남부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모든 담을 믿음으로 넘게 하시고 상처를 간증으로, 눈물을 축복으로,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담을 넘는 복을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담을 넘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하늘과 땅의 복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여기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비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씨앗은 움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띄울 수가 없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땅은 가시와 엉겅귀를 내고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샘을 열어주실 때에 막혔던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가축의 번성과 자손의 번성, 곧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젊으셨을 때에 소를 키우셨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삼쌍둥이를 낳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은혜가,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복은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하시며 가정과 생업의 복을 다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담을 넘는 복 두 번째는 어뜸이 되는 복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했을 때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을 두고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들어봐라. 이 아버지는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할아버지 아브람보다도 내 아버지 이삭보다도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고 속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까? 얍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대퇴골이 위골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는 욕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몇십 년을 눈물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말년에는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었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곱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바로 앞에서 이렇게 회고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이삭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본인은 축복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요셉에게 이어주며 너는 어뜸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은 그대로 이어져서 장자의 상속권을 받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지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지금 장자의 명분 가운데 상속권이 있는데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의 두몫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몫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몫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 두 아들이고 두 아들이 각자 한 지파가 되어 한 몫씩을 받았으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들 중 으뜸이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복 세 번째는 안정의 복입니다. 23절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기 보면은 요셉에게는 자기를 향하여 활 쏘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형들은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마침내는 은 20개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탐욕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과 모함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요셉은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자, 성범죄는 요즘 보면 다른 범죄보다도 사회적 낙인이 큰 범죄 아닙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진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의심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절망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의 화살을 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간곡하게 부탁했지만은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2년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화살은 하나님의 계획을 끊지 못했습니다. 24절 상반절 놀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자, 성경은 요셉은 활을 잘 쏘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활이 굳세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활은 쏘는 것보다도 활 휘를 당기고 버틸 때가 훨씬 힘이 든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에 더 큰 화살로 갚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활 휘를 당긴 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아들의 이름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 복수, 안갚음, 지금 선설계를 싶으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은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와신상담,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은 나에게 화살을 쏘아댔지만은 나는 활을 쏘지 않으리라, 잊어버리자, 므낫세,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답니까? 24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요셉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케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므낫세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입니다. 먼저 용수고 그 다음에 풍성함입니다. 번성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독한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한 화살을

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로 대갚아주고 싶고 미움은 미움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독설은 독설로 대갚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요셉은 복수의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의 화살을 활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담을 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무성한 가지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자, 22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요셉이 담을 넘어가는 인생의 비결은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샘, 생명의 샘 대신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담을 넘어가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이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은혜의 샘, 말씀의 샘, 생명의 샘 대신은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열매를 먼저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뿌리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 혼자 말씀 읽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보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의 뿌리를 내리라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환경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10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흘러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삶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삶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자, 어느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 가지 일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삶에 지친 어느 날 어머니가 수면제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수면제를 먹고 인생을 끝내자. 그런데 아들 머리맡에 있는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오늘 엄마가 시킨 대로 콩이 물렁해 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자, 이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수면제를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이 한 아이의 사랑이 한 사람을 살렸고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한 사람의 사랑이 있다면 요셉이 가정을 살리고

0: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던 애굽을 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담을 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담을 넘는다고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그래야 우리가 담을 넘어갈 때에 세상이 그 열매를 먹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샘 곁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화살을 맞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극강한 힘을 붙들고 나는 버티겠습니다. 화살을 쏘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성한 가지로 세우시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무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민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돌파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공감을 뜻하는 단어 중에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 곁에 머물러 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한 상처를 입은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과연 누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위로하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으로 섬기고 누군가 힘겨워할 때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 뒤에 아픔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곁에 있어 주세요. 이웃을 나처럼 여기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하고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주님으로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오늘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공감이라는 건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늘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서둘러 해결하려 하기보다 잠시 들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함께 해줄 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우리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첵제 시어는요, 그래서 두 글자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감은 무엇인지, 또 오늘 내가 공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문자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 두 글자 먼저 출첵제 시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공감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방송 마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는 하루,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박수! 우후! 야, 시간 참 빠르죠? 바로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다양한 이벤트 존들 운영되고요. 특히 라디오 생중계 부스도 보실 수 있어요. 더불어서 전국 생중계까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푸드트럭, 놀이마당 존 등등등등 정말 다채롭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70년의 발자취를 만나는 전시와 체험, 온가족이 즐기는 프로그램, 세시봉과 차지연, 그리고 귓돈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저녁 공연까지 은혜와 감동, 웃음과 행복이 가득할 귓돈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래요. 꼭이요. 자, 더불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감 두 글자로 출첵제시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방송 마치고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공감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더불어서 바로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바로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홈커밍데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며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5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전하려면 첫째, 자녀에게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모세의 노래를 묵상해왔지요. 앞서 이 노래를 통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그분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긴 노래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용, 곧 구원의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절인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해요. 속죄하시리로다가 이 노래의 끝입니다. 속죄는 단순히 백성의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의 결론이 곧 속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을 외치며 죄의 값은 치르기 싫어하지요. 복수는 내가 하고 싶고 죄값은 상대방이 치러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적용은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대적들에게 하고 싶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죄의 값, 곧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죠. 그러면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4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47절에서 모세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고해요. 세상의 스펙과 자랑은 언젠가 사라질 허무한 것이지만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간증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 곧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부르는 노래의 끝은 복수인가요? 속죄인가요? 주께 맡겨야 할 복수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적용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칩니까? 모든 말씀을 전하려면 둘째, 잘 죽어야 합니다. 49절과 5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5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범죄를 했나요? 모세는 므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를 두 번 치며 하나님 앞에 생색과 혈기를 냈지요. 한 번 혈기 낸 것으로 이럴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와 불순종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

0: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혈기 부리지 않고 참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모세는 자기 죄를 직면했을 때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보산에 오릅니다. 나의 죄와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경계 안에서 감사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죽어질 때 이 말씀이 살아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혈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이나 불평 대신 내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겸손히 지킵니까? 자신을 힘들게 한 언니보다 자신이 더욱 완악한 자임을 깨닫고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적용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 아버지는 홀로 두 딸을 키우셨어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술을 의존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반쪽짜리 믿음에 모태신앙인인 친언니는 결국 세상으로 떠내려갔지요. 청소년 시절부터 방황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되어 제가 언니보다 더 완악해서 하나님이 언니보다 저를 먼저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 언니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46절에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라는 권면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밖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정작 언니에게는 너 때문에 죽고 싶다라며 화를 쏟아낸 저의 이중적이고 완악한 모습을 직면하니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언니를 대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에 안일함이 찾아왔어요. 언니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의 평화가 깨질까 봐 두려워 방관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기도했어요. 모세가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담아 지팡이를 내리친 것처럼 저 또한 언니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제 소견대로 행했어요. 저도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언니에게 본보기가 되고 언니 가정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언니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경계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회개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속사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업으로 물려주길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내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고백과 은혜가 내 자녀와 공동체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인도해온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보며 세상 자랑과 공로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내 심장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죽어져 자녀와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을 전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모세의 모습처럼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와 불순종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과 생색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는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실 때 원망 없이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푸른숲 교회에서 10월 11일 주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가을 부흥 성회가 열립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치유받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11일 주일 저녁 8시에 시작되며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8시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2026 더 웨이브 워십이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찬양 버스킹과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오후 5시부터는 찬양 연합집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체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체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남과 북 출신 여성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일 여성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평화통일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포항 거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음악 활동을 함께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010-7170-06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0: 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한 복지, 보호 및 양성평등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소비자 교육 및 평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포항 YWCA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국에 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의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길을 잃은 사랑,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사사기 강의 계속합니다. 지난 8월에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4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서 고생이 시작됩니다. 이걸 보면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한 나라의 영적인 안전판 역할을 했다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훗이 있을 때는 평온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에훗이 죽으니 다시 고생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넘겨주셨다는 말이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엄청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무기 국방력입니다. 군사력이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 6.25 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다는 북한군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소련의 탱크가 북한에 몇 대

0: 시대 누군가가 우리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으면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한들 저 거대한 탱크항일 앞에서 철병거 앞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시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낙담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를 일으키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1: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0: 아멘. 여자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의외였던 것처럼 남자가 아닌 여자, 의외다,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가 사사가 되자마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때문에 고생하는데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재판합니다. 웬일이지 하실 텐데 본래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요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를 판관, 판관기, 재판하는 관리라는 말이죠.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의 아래 앉았더니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말은요 정식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법관으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존경심을 갖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고 재판을 받으러 오고 드보라가 있는데 이제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는요 반드시 군사적인 리더일 필요는 없다. 영적인 지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사의 역할입니다. 이때 군대는 바락이라는 남자가 있겁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에서 이기고 그 승리를 결정짓는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또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왼손잡이 에훗, 여인 드보라, 여인 야벨, 이런 흐름을 보시면요 사사기의 역사는 세상에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별 소망이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승리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5장에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쭉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주 독특하죠? 그냥 죽었다니까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뭐 계속 말하는 거 보면 그만큼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망했다라고 하는 승리가 확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마치 영화를 찍듯이 카메라를 돌려서 시스라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0: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아주 조급해서 부르짖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하며 말하는 거죠. 이 집이 여러분 어떤 집이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화려한 웅장한 집이었을 것 같아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릴 정도로 부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더욱이 이때는 전쟁하면요 전리품이 많잖아요. 그냥 자기 그냥 포켓몬이 가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창살 너머로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라는 주제는, 이 이미지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참 애잔한 마음을 주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속으로 하는 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1: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0: 아멘. 채색옷, 아주 비싼 옷입니다. 수놓은 채색옷, 그것도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명품 중에 명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을 노략해와서 자기 목에 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

0: 승리를 부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노래는 전혀 다른 장면을 전하죠. 20절 21절 5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0: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철병거를 끌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덮쳐가지고요, 그 무거운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계산에는 하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리가 없다 확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기다린 것은 아들도 아니고 승리였고요, 승리한 아들이 가져온 채색옷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번역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민망한 말이에요. 자궁 하나 자궁둘, 혹은 더 이렇게 사실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패전국의 여인들을, 여러분 전쟁에 지면요 급탈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가서 자기들 소유로 삼잖아요, 이게죠.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리품이다,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 자신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잖아요. 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랑했죠.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귀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순고하고 순수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면요, 아침에 와이셔츠 입고 나가면 오후만 되면 이게 새까매지잖아요. 특별히 검증을 가까이 한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공기 중에 먼지가 자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와이셔츠에만 그럴까요? 코와 호흡기에, 입을 통해서 많은 이 분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폐에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 시스라의 어머니가 숨쉬던 그 시대의 공기, 자기 주위에 들려는 공기가 어떤 공기였을까요?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왜 안 오지 할 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 어머니 스스로도 대답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시녀라는 말은 그냥 꼭 시중드는 허들의 일을 하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궁정의 귀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그들 세계에서는, 그 안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어요? 경쟁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면서 화려한 옷을 걸치면, 주위의 여인들을 많이 차지하면 그것을 성공이다,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대답은요, 현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높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졌을 수도 있죠. 늦게 돌아오면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느라고 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사업 망한 게 아니라 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세느라고 늦을 거예요. 너무 크게 승리해서. 시스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죽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근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시녀들, 소위 지혜롭다는 시녀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예요. 진실을 가리는 지혜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죠. 역사 속에서 권력 곁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학문이 그랬어요. 지식인들이 그랬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곡학아세라는 말 아십니까? 학문을 굽게 하고 세상에 아부한다, 권력에 아부한다, 곡학아세.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을 굽게 해서 그 비뚤어진 사랑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권력에 아부하는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권력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출세를 도모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어떻습니까? 시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대중이 왕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

0: 많은 정보를 가졌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유튜브 보면요, 뉴스 앱 보면요, SNS도 그죠. 여러분, 그거 하는 회사들이 내가 뭐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 알고리즘은 그렇게 유도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능숙한 시녀가 등장했습니다. AI 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글을 써서 아이디어를 올리면요, AI는 대부분 다 어우 훌륭한 글입니다. 너무 탁월한 통찰이에요. 이렇게 아부하잖아요.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도 박수칩니다. 여러분, 그 박수에 익숙해지면 박수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목소리는 견디기 힘들어져요. 아부에 익숙해져서. 학부모 상담할 때에 대개 자녀 훌륭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 이런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듣는 순간에는 칭찬이 고맙지만요, 때로 우리는 필요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업을 하는데 앞에서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쪽에는 아, 이거는 다시 봐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녀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 시녀의 목소리가 깊이 파고드는 곳이 신앙입니다.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필요에 따라 신을 골라서 섬겼습니다. 풍년이 필요하면 풍요의 신을, 장사가 필요하면 장사의 신을, 아기 낳고 싶으면요 삼신, 승리가 필요하면 전쟁의 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0: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뜻을 갖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그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바르게 함, 나를 바로 잡는 것, 틀렸다 말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기분 나쁘죠. 너 틀려서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잡는 거요, 필요하지만 아픕니다. 우리의 몸이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계획을 축복해주고 인도를세준 하나님, 내 자녀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내 기분을 맞춰주는 하나님, 우쭈쭈하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해요. 하나님마저 나의 신여로 삼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든 신, 그 우상의 정체는 욕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28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 시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시스라의 어머니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하는 아부의 말, 옆에서 하는 거짓된 말을요, 자기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현혹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목소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독한 매연이 자리를 잡아서 또아리를 틀어서 내 안에서 독가스가 뿜어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욕망,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녀보다 자녀가 가져올 승리와 그 전리품을 더 바라는 이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성공이 세워줄 나의 자부심, 그것으로 메우고 싶은 나의 열등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 높은 직장 취직했다, 그럼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죠.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사랑은 자녀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가져오는 무엇, 성공한 부모라는 좋은 이미지, 그것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고

0: 사업 잘 하다가도 투자 한번 잘못해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어. 내 남편은 능력이 짱짱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병거 900대 누가 당합니까? 천하무적이다. 내 아들 진리가 없다. 빈손으로 올 리가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몇 해째 취업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청년들,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어서, 능력 있는 남편 소리 듣고 싶어서 지쳤다는 말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버티는 직장인들, 전리품을 두 손에 들고 가야만 사랑받는다고 믿게 된 마음. 여러분 이거 모두가 길을 잃은 사랑이 남긴 상처입니다. 우리가 CFL 돌봄 가득한 경청할 때 나누었던 저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나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폼나는 진리폼이 있어야 행세할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 가정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참 무기력하다 느낄 때에도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시스라의 집에 마침내 전장의 소식이 도착했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다. 병거 소리 대신 비보가 들려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사랑은 어떤 세계 안에서 작동했어요. 철병거의 세계, 그 승리주의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에 그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 나라가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마음은 충성이고 애국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고요, 새로운 권력이 들었으면요, 어제의 충성은 하루아침에 반역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킨 깃발이 다음 날에는 죄의 증거가 됩니다. 연인과 부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결혼식 날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하던 사랑은 누구보다도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아프게 끝나면요, 똑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지. 그건 집착이었어. 내가 속았어. 진실했던 사랑도 지나고 보니 어리석음이었다. 그런 아픔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아픔을 아는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 실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에게는 전리품도 명예도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 정점에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그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남의 옷을 노략해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의 옷이 노략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그 몸이 찢겨지는 것까지 지켜보아야 됐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세계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고, 그것은 로마의 눈으로 보면 반역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반역자의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랬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라고요? 바란노라, 원했다, 원티드라고 하는요, 과거형.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바랬는데,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속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자신을 속인 겁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사랑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우리의 기대, 비뚤어진 사랑이 깨어지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성공과 자랑, 자기의가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불편한 진리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 내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0: 흑암을 얻었도다.
1: 예, 옮기셨으니 어디에서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게 구원이죠. 건져내셔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으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철병거의 나라가 있습니다. 승리주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을 숭상하고 승리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승리주의, 이기는 편 우리 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라면 무조건 옳고 존귀하고 무력한 사람은 무가치하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법칙대로 경쟁하고 그 틈에 살면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승리할 때도 내심 불안합니다. 철병거를 앞세운 잘 나가는 무리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적표를 들이밀어야 하고 높은 연봉을 획득해야 하는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혹 승리하고 있더라도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승리주의의 세계에서는요, 경쟁, 전쟁의 세계에서는요, 앞서 나갈수록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땅을 그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혹은 힘으로 남을 누르는 능력으로, 교만으로, 그리고 비뚤어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세계에서 옮겨서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습니다. 이기지 못해도, 혹 실패했어도 그대로 환영해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찬송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뭐가 깨끗해져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의 사랑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오염된 사랑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비뚤어진 사랑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이 비뚤어지면 사랑이 바로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비뚤어진 세계에 살면서 길을 잃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에 나를, 나의 사랑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바로잡아 주시면요, 우리가 누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 땅에 평안이 있더라. 그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늘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요, 방방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잘 안 될 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스라 어머니의 표정, 그렇게 아들이 잘났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안 오는 거야? 전화기 들었다 놨다 하고요.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주사랑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뭐라고요? 잠잠케. 잠잠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요동치는 사랑이 아니라 반석같이 든든한 깊은 바다처럼

0: 고요하고 잠잠한 사랑,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돌봄 가득한 경청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0: 아멘. 그 땅이 40년 동안 샬롬을 누렸다는 거죠. 그 샬롬의 경우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역시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샬롬, 평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원수들은 망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킨 것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들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물론 잘못된 세계에 살면서, 잘못된 문화 안에 살면서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고 폭력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에 조그만 순고함, 순수함도 없을까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도착했을 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리품은? 내 명품 옷은? 내 돈은 어디 갔나?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털썩 주저앉아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내 아들아 시스라야. 전리품을 헤아리던 그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가져올 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 그 자신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이 모든 것 다 없어도 내 아들만 살아 돌아온다면. 왜요? 그녀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너도 당해봐라, 그랬었을까요? 에스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0: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폭력 앞에서. 그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머니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울던 그날 하늘 아버지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0: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원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원수들 망해라! 사사기에 그렇게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원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렌즈를 끼고 보면요, 원수의 얼굴에서도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요, 우리의 사랑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계, 철병거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사랑이 많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 경쟁 세계에 살면서 내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고, 내 자식 위한다고 하면서 남의 자식 앞길 가로막고, 결국에는 내 자식도 사지로 내 몸

0: 돌아버리는 그런 사랑, 내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 침공하고 짓밟고, 그래서 그 안에 그 불의한 체제 안에서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도 아랑곳하지 않던 우리들의 비뚤어진 사랑, 오염된 사랑, 타락한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비뚤어진 사랑을 갖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잘 산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비뚤어진 사랑이라면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고침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요.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던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해가 힘있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주의 원수들, 주의 사랑하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원수였던 사람들도 주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주의 원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힘을 얻으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던 같이 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해가 힘있게 도던 같이 약진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9-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